나 당는 셰피 로슈고 헤든 만나게비 답케 지라르텐니 헤든 만나게비 라와 영브르시니 당능 당 당세 당 제세 제능 소쇼근제 헤든 만나 파숑제는 그들셔 귀바 당 마창만 준통니라 좋아 당 마창민 준통니라 좀바 마창만은 준통니 더바 마창민 능진 준통돈바 제제 남바 정부식 허통영 접합시귀 도미 삼들 머저버 마틀은 된줄 자제 진총셰발라 Shabi pejitjian rolamdar jinchung tuimil ngang jo baadang. Nipir nyamjitjian guanjil tabji jinchung tuimil ngang laglan tarwa. Jikub kagdang zatan rongu shepar khinrun jikbaa jishi ni. Jikub kagga mamang dang nyamda. Mir gichib shadi dang pejitjian lana mebi shajig jinchil mebar guanji guanta pelgui. Mir gila jinchil mebar ngani chebi shiji sarpaajig jin Zhongku kongchan dang dang Zhongku mamang jing hamwani jigbi gamlang denbi tamja yin. Gadig damar jil nyongwi Zhongku Kongchan Tang Nang Zhongku Mamangji Shadi Tang Peji Jia Ren Tang Chenbu Samur Tobi Zamlanggab Shadi Tang Peji La Gendil Tang Jati Rungnian Jia Lanami Bing Gen Chen Zin Jiyo Le

자상 제비 생각도 보는지 되는 걸 예전에 남바 소년의 맛이 살송 내 전이 좀 늙어 받던 현준 바로 마잡 등 좀 늙은 게 그러도 틀린 통지미로 영님 문제 그때 논의 가랑 소영 점제를 용 자기 되려

0: 디지소 친와밀림 덴덴코레 데르튼 바바 살림시 님 덴덕줄레
1: 니 신지 토마라 지조치요 니드르 냐캉덩 사캉 휜조캉 지리젠 긍라영문주월 희시엔의 발운즈 소시니의 바임 게디 리통샤저 산노영컬뇽 원장 희자연덤그 리흥란저도 호동 텐임바덩 베스토시나 다른 징지럭 부식 토지 나라 일치요
0: 디제소 친와밀림 덴덴코레 데르튼 바바 살림시 님 덴덕줄레
2: nga ngchil wa zgi gen chalung dang ro gwe ba na nga ngwe ne sen na jun mar gwe ba si gre wen chang ngchil ngi pu ti thu ta chil ma thna nga sem ba ngoma chi gyo ge ye na yang yu

0: 데 계급 2부 200 염례 균제 미바라 게림 서버식도 립교로 구디 동대유 숨니 튠지 로글레 균총 체대 초마진 로라 송종 체그 중국의 남미비아 계급 2가 콜라시비 호조기 콩도 개 진식 인비 계급기 튜문 개변다 저종기 진단 튠니의 체시유 튠지 염례라 숑륜 갸바다 편준 갸교르 템포 체대 계지 창샤 창딜라 튜문토 송종 체그 중국의 조지 남미비아 추비 아베디가 링기 계급다 튠주루 숑딜라 무튜 숑륜 갸토 콜라시비 호조기 뷰규 뉴바다 도슈 무튜 치루 당대 미르길레 왕직균 초보조 교로 끄디 동치 리기 서버 뷰디 유치 대나유 시진핑 키 링진 아베디가라 퓨숨 초베 디르게 튠궁 서비 치로 치바다 튠궁기 리자테 콩베기 근류소 교로바 체균이 링진 아베디게 팅립젠기 피림 교육수 동외 더블람 케 진식시 중국 조지 남미비아 추베 링진 아베디게 계급다 딜레 냠레라 무튜 숑륜 계규 인베 자둔 숨 존에 토 콩도 취바치구 징니 200년계인 아프리카 초라 퓨숨 초베 정중 튕공 유바다 중국 초라 응은듄 락제다 시균 화장 치베 좀더 유베 조니비 펜준 스브리기 상자 듄비 리과다 체데 키벤염지 습도 동구 니니 자조 튕미치구 첩시테 펜준 이지 댐부치바니 중국다 아프리카 냠레기 튕무무 인비 상자다 겐송 케진식 인비 중국다 아프리카 자조기 큐용네 고조교 균형 체토 지도의 춘미 치부규 냠레 추기 내든 타주 요점 치규 숨니 사두 야준 치규 중국 조지 아베리가 초하다 춤다 지엔다 총래 진기 자둔 시르수 냠레기 리글람 사르두 체데 중국다 아베리게 딜레 냠레 균제 미바라 뷰제 토르다 림부르 용교로 구디 동도 유지 송규 안다에 테바이 남미비아다 중국와르기 자로니 로규 유링 댐바다 계급 2부 제와 퇴유 정부로 추제 토베 공배 총유 중국 공전당 운인의 농어자다 주민가 코바다 조심 크빙아 저시들의 효주인 중국의 럽진기 계급지 인받다 조시 시진핑기 캐장 댐배 구리보 벤조다 지조 공배태 점링기우 근기 이민치배 중재 토비유 남미비아 조기 중국 파리기 제와라 체류 통진 치받다 중국지기 자든 로덴 규르밍아 라린다르신유 중국의 냠뇨 롭중다 제시를 진받다 튠지라 흉륜다 펜준 이치 댄도 동와 냠레의 야기 동와 제체대 계급 2부 균용 탑주 냠레로 대체와라 공비 태외 치와 용교로 끄디 동두유 남미비의 미망 직주 당기 중국 공대 당다 땅와르기 베리라 흉륜 겹대 제도의 냠레 탐습 치두유 남미비의 중국다 총둔 조봉 제자 치로 동두유라 중국 킬레 대외 망외 남미비야라 마조 레비 체도 용와라 거수 쇼규다 조니비 소레다 딜레 멍시지구 커주카규 센제 싱레 추비 튕궁소 제궁소 냠레 치쇼 치르단데 남미비의 벤주 지도 공비라 로람 체규지구 체신유 중국 조지 튜윤 징뷔낭 남미비아 추비의 링진 아베리게 계급라 게시 메베 갸뷰다 로람 체바다 계지다 스구지 차둔츠 창샤기 랑조 진유 남미비아 초기 중국 초의 지도의 튼주라 흉륜 겹대 공배 조신배 계급기 튜몽 기변라 송중다 미르길레 왕지둔 초보족도 유지 송유 제면낭 초비 계급 2부 좁다기 변주 뉴종다 면주 추딘 롭소 미슈 튜공소 제공기 념례 이제 망부로 민다 그바라 딘바나유 전 2부 튜럽서비 중국도 남미비의 레왕지둔 초보족이 고르기 중화 미만 지둔 계급다 남미비아 지둔 계급기 냠지 세자 비유 닌디 공모 시진핑의 펑리 연기 미마 조간 침유 세르도 섬진토 안다에 대바 당제라 거수쇼의 수둔 샴유
1: 디글레쿠네 비웨네 추 지교 수지 시진핑 키 계급기 체리라 제체케 초진타 강니기 연시 초진 중국 천재튠 초기 계용 튜미 초진 팀 쭉지베 제이 토낭회 송셰 계진낭 닌람로 셰진 장계기 천재 차샤르 토베 춤제 계진라 딩조 강리 나와타 천재 공배의 체베 튜버 사바라 20 딩섬 나와 겐지 쿠르심타 카자 구두키 삼바 레겐 툽심 나르베 치로 동와타 롱가젠 계차 구중아베 튜급기 천재 차샤 고르키 단중앙기 구지카 튠규 용화르 뉴슈 유구 텀지 약부 세규테 랑차 카세 등규 자치 속수 천재 레튠베 지게 수지 송셰 계진키 튜르사베 천재 레튠 약부 주규로 듄규기 카쇼 세듀나 유 lobjong tang kwa ding sub limba tang la da ra tun gyo ta chik do che pa chen je le tun ya bu ju pe chue sim tang sim shu nga ru we chi ru dong wa je che di chen je ge ko dob chin zu jung che pe mi che cho su lo den ju mi nga dun gyo che ba tang chen je sa de le den ne zhong gun na be ting zhe jian le di gyo ru tang ni ji che ju xin xi song yu ji jie shu ji xi jin ping ki dang ge cho jin zhe ge ba cho chun dang zhong yang ki chen je sa de ti ting zhe jian zu jung ki ngue se tue pe ne po to xia ne chen je ge ge ko dob chin zu jung ki che xi yu rin den be gu ne gu ba tang sa de le den ne pi ge ki te ju la da ra che ju ru gu di ding sa dang hua chen je ding xi ju ru ju qun yong ne ding sa du dang hua chen je cha xia le lu ju ren xin ki chum je to ba tang lu ju ren xin ki pu ju ru yong hua le gu di dang wa jie che yu rang ye di ni ko la shi bi chen je na xu ken ta le ge bi ken ne sa du chi ken ta ni chi chi ken le jiong yu ru ju ru xin yu ba ta sa du ji nu ba che ru zhuo jiao xue ji ge ke ge che du ju ru xin yu ji dian na yu ni du ni xu zhen ge lu ge ke ge che tu che li la zhe xia ge tou ken zhong guo che li kan ngue kan xin ju suo yi yuan shi chen li quan qi ge ke ge tou de pa er sum tu che li la zhe le jia ju ru qi xin yu 나라네 차가티 퉁을토 안추 초보탄 안추 기커시부 리록제 레디라 갸교르 친부나와식탄 구자 친부나와식 힘배 무진식기휴 체리 심주 제발 네바르투 네튜라 동트 푸바타 강에 케세 치푸바제 치크 다체 안추니 점링토 로그고 치슈기 기급식 힘배 네바르투 안추 로그제 피제 동괴시 송규 Nidung nishu zhenga lu gikib ki chi tu cinri la zi chaga topkin zhongu lukdui cinzi cokbi simchu su jubshipi yuan shi bende hi. Chaga topa di ni si ji yin la simgu yang qibu tipchung. Chaga ti cinzi li tunba yong la wangwa shikshi. Nga rane nga le bi zun qibu cinzi kekbong su yun qe mi bar sa ji sa du qe di zhonghua miriki lupchi gyadar ngungyur yong huar rengi ki dupshu ligi su bu yu yin xie sung yu. Jige shuji Xi Jinping ki Rai khuru saabi cinzi saji tan tunle pujuru ki miri ki tunji tan cowa ki dan tan zemlin pige ki nedan la gyundu dingsab donxin yu. Ngan su tuibu saba tan langcha saba tan chambara chiba tan chitab ngarwe nyudin sungte rangge ki cinzi pige chun nebe nedun takju dendi tan. Cinzi chasha gor ki dan zhungan ki guji ka tunju che gyuru nyushu yu gu tamzin yakbu chi gu si nedun na yu. Gekab cinzi yar tun chaga topgen ki tunmi 中国三系参政康启新主把罗庆天启基业书记松懈开清来我让你推着三百参政来团别插定都苦被跟着他为跟错了穷按照基业书记松懈开清的公团体高度的加塞起归属清不了军团结合起各个内政团内团体提出军团团错别内政体崔西提领起特殊唐部路造化出发 yurin zun xip che pe tuk xiu tan gen zhi khur sim din ne chen zhe ki ge ke dup qin zu gyung tan chu zhe to hui chen zhe reng cu rang dup ge gyuru nu xiu cang man li gi su bu ju xin xie sung yu. Ge ke lak zhe sar bi cha ke tup gen ki tu mi zhong gu jia su lup qin ki ge gen qi mu hua jia yung gang ki. Lu di ta shing ge ke bi nam chang ke qin ki gyun tu gyab gyuru to be wang ki rang ge ki cu din le zhe se xi khur yu tong me ni xi de xip chen li ki ke gong su rang su gak zhe lak zhe du tu yu. Lechin, ngan chu lak zhe le di nhe tepsa tangbu nye tu ngu ta ju nye dian chen nhe ge kub ki yi chi le ngon me nong wa tan ta ye gya tsur ngon me nong wa che ju hi xie sung yu. Jige shu Xi Jinping ki, kang ni ki yuan shi ni dang ta mi mang ki boba che yu yin pe cang me si ji le jin zi ta bie bong lue mi chen nhe chen zhe ki ngun tun du ba ta gen chi ke qin kuru kwa na xun xin de mi na su kyun che pa che ri ke be nying dup lang lin da wa so ki te bie du ni chi ki nu ba dun bi che yu zhe wa yu. Gyachi cinzi le tunba ni jizuo rinlu tingzhab jenki gyekab topchini zukhen ki topshu khe chinsi yinpe, changme gyekab la xiamdi shuwa tang, mimang la digi junpe pyujung ki suyun tarbi danhe, cinzi ki gyekab topchini zukhen chaji chechi saba mangzam chu gyu rwa yu ji nendu na yu. Gyekab rangchung cinzi chaga topgen ki tunmi bijin lopchin ngwekam lublin ki yuan shi wang ge hi. 季节书记松懈开进去假期参加来团不错的估计前面听学第二切图实际进行了这规矩讲行年三八日中国参加来团不错将人给普上军前面把的对题怎么能给细节他在催习结果按照卡手提了今天现在没能二位忙我四种前天同没三对给重振二位忙我特别前去行行送学 རྒྱལ ཁབ རང ཆུང ཚན རིག ཆ ཁ ཐོབ གན གྱི ཐུ མི ཀྲུང གོ ཚན རིག ཁང ཏ ལན ཚེ རྒྱུར ངོ ཁང སིམ ཇུ ཁང གི སིམ ཇུ པ ཀྲང ཐོ ཁི རང རེ ཀྲུང གོ ཚན ཚེ ཐེ ཁོང བེ ཆེན པོ ཆུང ཁུ མི ཝན ཀྱང ཁེ

0: 카세수 나르신 냠신게 차내휴 난수 지접수지 악주로라 덴부르겐해 맥빈지 땡케체 대체도 배준 휘미체나 중재 통의 인폐 계급계 변조로 공배타 미르기 시베 얄튼테 난수 정리기 레기 비주 힌시 송유바시
1: 디글레군의 비빈니츠 통맨섬드윈키 경남라 니디다 배덥기 외동 덴베 체지드 지접수지 시진핑키 중국 공산당 의원이 롱우자다 주민가 코바 딘디슈베 촉진토 낭웨 송시에 개진라 첩수이기 튜닝다 리베숑루기 튜닝 락린기 튜닝제 개진된베 레리카기 롱아진기 척규 중업하라 베베 규바다 중국 남베 팅럽진 죽준라 꾸디 동치 나르베 가조 세든다 시진스 코드나유 지접수지 시진핑기 송시에 개진라 중앙 토담 켈레다 중앙 토담 의제 켈레트 렌제 침부 총유 창미 지접수지 시진핑기 송시에 개진기 공튼 롭종다 락다라 딩습 체바다 겐디 쿠르슈 치르동와 당당 계급기 내게 균용라 샴데슈와 벤조다 지조기 뷰듀 콩베라 샴데슈와 망조르게 낸다 렉소동마라 샴데슈와 제 제대 계급 돕진 조준다 미리 야다르치 레기 티베 치와 뷰그 시 송유 지접수지 시진핑기 송시에 낭 롱어자다 주민가 이링 중국 공산당이 규배 외동 초배 로규지 남부로 침입다왔다. 단다 미만기 차샤 공백이 외동 초배 뛰남라 장다 남았시. 지당 침부탄 지주 점규 레제 탑조 당부제의 용외 개용 사내카기 레지보다 망초기 퇴지도 속진기 차기에 남둔라 세시나유. 외동 초배 중재 타다 토배 자완니 중국 공산당이 사싱 덴베 고지라 라레 유바 창면 외수 용조 토뷰. 지주 극순 초배 지접소 교육바 순바 고핑키 지접수지 시진핑기 송시에 개진리 로제 땅친부 준둔 강인배 강자태 세둔 딩섭 나왔다. 안주 동매섬둔 남양 균균다 퇴내라디네 계급라 친인제와 뇌공라디네 계급 돕시를 동교로 규자 탭중 안주 시진핑기 등주 공바 니지도 자주 균형 세대 중앙기래기 유민 땅인바다 계급지 튼도 겐지 주비 첩세기 정시 토도 파르숨도 로라 덴보롱니데 덴게니기 탁주 정신기 튼닝라 고바 띵스 블렘바다 송경니 타지도 토바치구 지접수지 시진핑기 송세 개진기 공된테 초용내 증링림비 레저가 주다 드럽서베 계급 진부 직제 개진 주진 체베 뉴룹구 휴수 규르바 체구의 시송유 계급 로저 저장 慈시 총기의 록등 공세 협수디내기 대구지 经理 钱海军기 지접수지 시진핑기 송시에 개진了 年百지 응랑라 규자 침부태바다 심수우자 체루친송 중국공대당기 사신 댄배 고지보 안조르시네 남살라보도 규와더비 균도럽더림부총유 리주계배치 토눈록적망보다 퇴장체동망보제외 록딥차와망보 준신유 안조르 시진핑기 등조공배 니지보 균두가 시림도 자와 초바다 만주 협수 띵습 그룹대 자주 응을 때네 당윤지 견제 라렌 따르바다 로제 돕슈 레키스 비교 인시 송유 중국 신뢰 응가 중진 우롱 仙女山 일라 응강기 당지부 수지 福小康기 지접 수지 송시에니 시경 인와다 공든 띵습에 만주를 등규기 갑조 세든제유 시림도 자와 초비 응제 레든바시 인백응네 럽진기 뒤럽디 응연수 규입하다 갸다르기 차샤 러부치 난슈버니 나랑기 시지다 긴지인 네 로된 규민아 땅기 깔아 년바다 땅기 지수 장대 이지 된도 동화다 모두 배덥체대 뷰리기 응제 십수를 띠니 유미수 퉁기 공배다 법아 초규라 로람 제주 인시 송유 지접수지 시진핑기 송시에 개진낭 중국 공대 땅기 균제 미바라 외동법의 체지 삼미제바라 뒤투배 토드 파르숨 초기 표준기 개시 세든 띵섭 남았다. 땅용라 니바도 체규방아 일랑자 사슈티 되나유. 지접수지 시진핑기 안주의 등의 사르바다 송지 체대 땅기 표준 개시 균제매바라 타베다한테 땅기 무보다 가도 초와제 남야미 교바다. 토드 파르숨도 사뛰기 뉴바다 공부지슈 덥증기 뉴바제 침부 댐바 체규. 중앙 토담 킬레다 중앙 토담 의제 킬레기 갸지 레지보다 레수바츠 지접 수지 응악주 이라 덴보롱 니바다 랑의기 겐능이 내라시

0: 시제 랑자 덤진 냄부 제대 시진핑기 등주 공부 라다르 튕겨 치봤다. 양답에 시군 제대 따와 죽부터 랑린 따르와 가제디베 라제 강조추 당윤기 동린 비싼 뉴부 뜸비지 제대 속변이 치니 섬로 초직도 동왔다. 뚝슈 초직도 지대 전제사 되라디네 멍조로 응수 편부 중교 시송유 계급 주제 조배 둔치 계기 룩동 눈슈 최고로 조배 조자 연린 외이 롱아젠기 착교 중업에 고족서 서바를 랑토 튜니에 소바식 인백윤에 내 직접 수지 송시에 개진기 공튼 롭종달라 따라 띵섭 제조인 뷰제 도배 공비기 랭게 앙 담보로 담보로 미그바다 겐지 조보다 랭겐 조보로 미그바 속바다 락당 제대 라제기 간에 티베 망와 모두 계세 도바 제대 계급 진비 망도 댐부 족지 튜니에 소배 도표 용조 리기수 비주 인시 송유 중국 치동낭 진유가 간수 행진 연락 유관기 당지부 송배 수지 량등기 시주령 신기 뮤제 레군기 시림 당윤식 인백윤에 나랑기 직접 수지 시진핑기 송시에 개진기 공된테 정지 레든 약부주배 족다 미배 교수수 교르대 뮤제 협슈 톱촉배 정신다 덥디 정신 삼지브라 치루 단데 뮤제 퉁공대 치주 뉴종기 길에 중재다 치 중재 공배 조심배 천재 사도 길에 장도 공배소 개공소 내민아 단데 시주 정신기 뮤제 협슈 티베 딜랑아 뮤제 벤조나 레바체주 인시 송유 중국 조준주 니베 화능 10道湾 닝두 로강기 닝두 림베 차라갸게 양용빈기 직접 수지이 심슈 댐보다 무튜 배덥체대 니바도 미리길래 왕직둔 소바조 교로 무튜 구대동 교신년되나유 안주 대윤 림부낭 규직 남직 님준 치겐 계급다 뉴공 정마다 록슈기 멍시지 구족준 소지 개공소 냠래 덤섭 균교 체배 안주 표중 라제티 계급과기 미망 티베 망와야 펜버 준규 리와유 지송유 중국도 농제교소래 광주 레드체유 공시 등위기 수지 한위고이 직접 수지 시진핑기 로규기 겐지코르 페바다 탑주기 정구 톡다 바르송투 덤진치 그것이 낸두낭유 두렵사바라 리바다 뉴규 댄자다 탄니기 믹세기 탑주랑자라 시대 안주의 시진핑기 등주 공바 교용내 롭종다 라다르 제주대 직접 수지 시진핑기 둔지 송시의 개진기 공두 롭종다 라다르 띵섭 제주다 송지 덤섭 제대 톡다 바르송투 통매 섬둔다 랭게 로라 댐보로 녜바다 사투라 구디 동교 타종 덥주기 띵슈 균종제 체대 뉴공기 도보로 릉니기 라도 담보로 진교 인시 송유
1: 디글레 군에 비웨 네츠 다와 듄베 체군인게 체주 예시 지접 관계 종리리 창키 비징토 중국의 개튼 섬제나와르 페페 남미비의 총통 은다이터와 타제 제나와시 리장키 남미비야니 아프리카 링토 유베 중국 적다 개친시힌 최준인 주시 시진핑키 총통 킨데마타 제미난히 예크니뷰저와 탄냠레 나르웨 띵습도 동규테 터주기 차구 사바수 교시 중국소기 남미비야 초단 랭토 수준자 초탈비 동와타 펜준 잡교로 댐부치파 뉴총타 멍시조준 데레 능놈 메추르네 소책공키 냠레 띵습도 동와 제체디 니베 냠게 나르웨 야바토바 신드규 초니부 냠제게 초소 디시워 튠조로 롤레레 슝르 겸테 초카키 튠모메 총화진루라 다라 체규로 구디 동화타 콜라시부 최고 치부시 튠규 후다 치구 시송규 은다이터 와히 나미비야 초키 중국 지기 자둔르 지수 타지도 슈규타 중국 초타 벤조르 뇽총타 싱레 델레 멍시 조준소 최공수 냠레 체파 미추 링네기 비레 띵스도 동화
0: 총마조례레숑류제과제체디나미비야타중구교용특주냠례로대제과라춤제티외망와특주로구디동규리구치신유지송규우정농제제나수규디글리군의비벤니츠강니기윤시촉진기창좀주조팅니버티치군인기치로비징토공조체유중구조양첩스주기균유게시지접관계종대슌바띵쉐샹주조나슈과마세송세자난유 딩쇼샹키 드럽서베 천재 자샤라 로규릉신기 중재 토바다 로규릉신기 포주총회 자와니 로드윈 시진핑기 소신난회 당중앙기 족듄니지 나왔다 시진핑기 드럽서베 중규 제주된배 지조링로공배 천리다 툰배 줍지리의 중어식인 안주의

0: 에트네 땡게니기 탁주릉 신기 튜닝라 고와 띵습 림바다 도시시 치료 동화 로봅시 댄도 동화 송용니 투버제 체토 단조양기 천재 자샤테 나외 그지카 튜규 체규로 덤진 렉바라 체대 주제 도배 천재 정주 정비라 그디 교포동 그외시 송유 띵쇼샹키 멍시 심주라 슝룬 개토 천재 계급 돕진 족용기 멍시 댄도 다한데 계지 사뚜 릉신다 자로 릉신기 천재 중재 균두응아 토바치구 개용기 람수 사바라 땐티에 주제 도배 천재 정수 정비라 겐손 치바다 카초바시 탑주 지조 균경 치대 가제 디벨라 세기 가도르 먹듭 야부자구 냠지 공비라 땐네 천재 사뚜기 순수다 그슈 치로 동화다 천재 사뚜기 코조이다 튠레 그그 치든 모두 튠바 치대 롭수다 천재기 시대민의 공비라 시직도 그디 동구 미드브 징뉴기 천재 심주라 뉴버지마다 천십배둔 포주라 치둔 치대 천리 시도다 천재 가도로 교수동 교시 내두나유 딩쇼장기 단주양기 연시 분가 적용나 체대 통진 능기 유해징 민만만조기 심나 강리기 연시 내법 토부유 연시 름루 나르베 퇴구 창도 동화다 연시 렉딤기 리와 년도 동화 연시를 협수다 도담 여부 치바제기 연신 뉴버 뜸비 티베 리버 토바 치구 강리기 연시 천리 개배 닝도 다베 동화라 니디 치바다 천십 기간에 후당아 세대 단다 미만기 응악주 스무 추수수 미동규 제와유 제송유 주조토 딩쇼장기 천자근 천리 차가다 천자근 신류 천리 차가 공화리제 천재 차가 토겐제 기투미리 차가 제유 딩중리다 우위화 왕지전제 주조나 쇼유
1: 디글레쿠네 비웨네츠 총두부서 대생구시 니차라 빠짐세페 시손레리 서두 공비 교수동교고르키 삼차르티 다와둔베 체구닌 치조라 캡자세 휴바시 삼차르낭 레게 미체 사바디온 휴바디 니동 숨출러 리급 꾸지 루튠탕 코트 뷰리 레리 나망 링뉴더디 젠주 림데제기 팅럽 시손말라 시제 찬네 차바탄 꾸지 정신치회 시손 남바카지 되파 냠제 서두게 레남카지 되파 티신 계지 전주 뉴바덴베 시송킬레 카직 계신 체바제 존닌 체규인 바시 삼서낭 존네타 레겐 사바카세스 유바디 말라 차구기 구지 사바타 시송기 코트 사바라 니티 제주기 구코 사바데 바 시송기 군뉴 사바 군롱 소지테 최유진 시송킬레 돕치르타 레수 동교로 갑교르키 시송레리 사드 초교르타 뷰디 콩빌레 초드 줍지 코드 체유 바시
2: 나무 최딩기 양덕디네종 그라 피규르긴 도적디네트 다들긴게니 센시버디니 두야룽디네 공부에게 드는게 생규르 냠다리제시
0: 디글레군의 베베니츠 다와듄베체 총네 체고님파라 니도니 슈즈주르 에시야다 시디갸주 체메 교육이 벤주 냠레 직주기 소종도디 린진 헨조기 소도팅 숨베테 틸렌기기에서 방고도 공조체유 에시아다 시디갸주 체메크기 벤조 냠레틱 조기 벤조 응제 니슈츠지기 뿐리다 소종로지 린진 헨조기 투미 직지 케바소 민니겔 하점 손들어 쇼유 손들진 에시아다 시디갸주 체메크기 소종리리기 사공 벤조 시지 젠다 균투 공비 정진사드 냠지 냠투제 존에 제공 신부 시리 미데 베레 딩섭체유 손들토 에시아다 시디갸주 체메크기 벤조 냠레틱 조기 소종로지 린진 헨조기 고지바라 징베 친이다 닌슈 에시아다 시디갸주 체메크기 벤조 냠레틱 조기 소종로지 린진 헨조기 벤조 응유젠카기 누시다 뉴유 킬레징 중 정진 루리 짐주 부단 제라 징베 친이소 디베 중제기 익제줄라 최점 중데 다와죽지베 고지베 응유시 민베 존도로 뷰디 소종내리기 중제 튕규로 처리제유

0: 계지 年外这面几天营业时。 막튼지지케젠키우르스위먹봉키밍에띠웨먹터밍제니뚜니츠기스구이키켈마토알스크슬러웨양스키총키르탄총디쿠초초큐티엠바타 유세파르고탄국송치슈치르치바타 춘진토뷰베캡타체브시
1: 黑浪所着习区域不是一些民呢乌鲁苏坦有人穿衣呢你退退几多拍过起书吃当为给多有些人归超最起不谈推从能是谈亲戚了大多几座起不所以生气忙不出于这些域不是有人穿衣呢乌鲁苏坦有人穿衣呢你退退几多拍过起书吃当为给多有些人归超最起不谈推从能是谈亲戚了大多几座起不所以生气忙不出于这些域不是有人穿衣呢乌鲁苏坦有人穿衣呢你退退几多拍过起书吃当为给多有些人归超最起不谈推从能是谈亲戚了大多几座起不所以生气忙不出于这些域不是有人穿衣呢乌鲁苏坦有人穿衣呢你退退几多拍过起书吃当为给多有些人归超最起不谈推从能是谈亲戚了大多几座起不所以生气忙不出于这些域不是有人穿衣呢乌鲁苏坦有人穿衣呢你退退几多拍过起书吃当为给多有
0: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Yorin Choki, Wursu, Numlangi, Mansi, Gula, Zoneto, Jebu, Chebe, Wursu, Buze, Quadru, Medawata, Nugusin, Comparway, Nesu, Carrigu, Wursu, Chipsi, Yishiba, Siargai, Sidlo, Kenki, Yorin Choki, Chitap, Timi, Uni, Mauchuki, Wursu, Mansula, Podu, Chirdonwata, Wursu, Mansuki, Mauchuki, Tingu, Yamsin, Tudong, Chikinbe, Wenzin, Chipship, Yorinki, Mountain, Ji, Kijin, Oligi, Ridanovigi, Mugtapki, use Tosu Chibapu, Parchogi, Dunchotan, Gepchogi, Gepcho, Kutup Kotu Malala, Dorsi, Dunkuti, Ursutan, Urinki, Tade, Twinsumki, Dundu Chegu, Zoneto, Kurgu, Chonibuji, Tu, Motu, Parchogi, Jimjudineta, Dicce Zuka, Nugu, Jiguji, Jibuchi, Shu, Chirdungu Yimbe, Parubu, Gepcho, Kutupki, Kotu Mala, Nundenga, Nuba Shorsu, Juktuminta. Yana Mokchuki Pichota, Tana Chumunki, Pirim Le Shukin Tip Siminti, Zoneto Kuru Yuji Jugubshi. 中国共产党五年内罗家的著名啊科尔维参数塞尔维耶顿局党旗主席吴基维奇新华生局刊旗塞尔维维杰里唐林旗格中国共产党旗通德帕尔松托普勒西组内中国尔沙尔维切地民博尔通球罗局势行政预备给克千不西旗内提提听着监旗球斯军内让给克给内最坦参别批给给卓兰托给约解决不是 吴其伟奇，吉格书记习近平去中国共产党五年内罗家的著名啊科尔瓦丁真学会创新托南威松懈开前了先行。况且中国共产党去中国民满的内车贴，批给给重振拉那面部托巴塔，民同学给咱无助托巴贴，推热的去热情给中华民托党去重振新日子，因为两岸就那话他。 中国共产党去西贡都西塔，六零几年民去，咱们给克先达了，给克鞠躬，听热见了，跪地动脚了，这些开钱，扩段钱越解决越不是。吴其伟去，习近平去党组共去广播呢，西党鞠躬去日本巡逻团，六零几三对开钱是阴性，中国批给了退年开钱点右边。 中国共产党去中国民满团结内车前提，听热见组中了官地动起，实行点别七十几个年前不谈，推从组结合开启四党去，结合军队批给了官地动起，落个开前去月季点不是，况且咱们结合开启四党去五年去呢，年底呢，这些人情绪心理，党共新年期办，你把托让结合给陆军团人内给苏军团。 给给习近平催了习总规吧，来，特别啊，其中给其他，这不起民众先就也不是。吴其伟去，中国共产党去全员的党内部工作太空他，同的派出所，党去完全人心他，唐藏人心健康，同的派出所，民满给这边安躺不着不接，切不停的。中国共产党了，民满给遗弃他，各块特别贵贱开钱形式。
1: 铁坦切记，中国共产党去西贡起人，忙错给三千几千万年不谈，民满给人数他就难点切的，基础给推木文件他，恐怖指数军前面把切入单越级就越不是。吴其伟去，中国共产党去参战团兵啊，龙岩车轨随行，军队拉达切把车推顶着南行，提来四句给军队人心，军控统呢。 中国电影，过了十八层次三段谈，讲到批给，蒙西只贵族中阶级，你去办人性格格的官地贴越级谈。况且，吉格书记习近平去看藏电别过去过，中国共产党去中国民满的内车贴，不才脱为批给了军队官地谈，存在三段了官地谈内，中华民人热情加他的去，每次穿梭电表案团结前提，咱们西的谈批给去。 读书体会忙活，来给别个人把俺做了一切越级就越不行。吴其伟去，让谁给给新增党员别问呢？三百页短句谈谈，中国共产党话，推梦给文字给给不了。给谁公路贴，平村六中谈，解释新人越别人民忙不越。 三百页短句谈给我们呢，中国共产党去六零年秒来，党去让我三级了，没退官的动话谈，普遍认为批给没退了，通得派出所没不听呢，人家谈争论了，肯定交不谈，结果军队批给了官的动话，搞着人把杀猪扛来脱越级就不是。
0: 吴其伟去，三百页短句谈去中国共产党谈，开矿看去，俺们来了模特，凶人家不谈，给是公路去，俺们用别人蓝水透过仓土动画，日不看去来七百万，别人谈平村解析是怎个切入动画解切局，日过七个月，当一部俺们来军前面把定色多动画贴，色中给看一部三星电白杂作，俺们为三点土动土不满色，却一部批改给多细贴。
1: 结合你们迷茫了，偏别我进前去批给重振了，给滚地贴不塌。推门托，他给狂批用给了滚地贴托机就又不是。明儿，埃弗里克埃博拉人民网国谈尊敬去推不咋咋谈，用尽其瓦定。咱们出点赞助给埃弗里克给克主机，人个去为啥空说点个签约？三年的个推出，当我准备去送你。 中国人民民主日记开展草创刊一百，控股经济建设，开始十二周年。日记开展草创刊，谈不来给军讲的。
0: 아이볼라 짐네 응고타 춘진키 계진냠네 모두체규 디네 중국 총기 콩고진타 우건데 아이볼라 짐네 치살 공유로 결체비 자주신 식시 콩고진 기급도 림가슈기 짐네 응고탄 춘진치키 계지 칠레도슈기 제식인 병원에 더와 주비 최닌닌 도튼체비 중국 짐고 면주 지지케진 총총 카탕부 Jormata, Gongyong Letun Begu Suyue. Rigi Kejian Ngai Yi Kongu Jinsi Shundi Cinta, Jidu Tingman Chibata, Minju Chuidin Cinship Jixir, Cimji Tingman Chixin, Kongu Jintu Jadu Gika Mangbu, Cinji Jixita, Zimlin Chuidin Zinzu, FGK Nenyam Ngungo Tan Cunzin Dine, Tixin Jiyu Si Shung Minbi Zinzu Jeta, Shungmen Chidi, Lege Jwa Gika Mganzu Ne, Rimne Gi Ne Cuita, Ngungo Tan Cunzin Ki Nyamnyo Nyamju Chiyue. 아이볼라 짐네르 투도도 심주 다르주타 콩구진토 자드 치게키 로거민주로 칼라 좁치치디 미주민칸 김원실 민주타 예실 민칸의 고치 춘진소 규림시부 첸동 문주 주부탄지 튼교용와 꿈다유 저지 칠링타 차도 체지소러 디네 콩구진토 유비 중구 마주 직시타 지두정미탄 치공 중구와 아이볼라타 단네소 国内文国坦村村期西街冷年人内文国村村期女巴七路大月西多穷而行呢日记开间促穷期埃弗日格南街坦怎么连春天增组给文国坦村村来吞了甲表起巴坦推从所空国金坦无根达若表起坦中国民主入卡坦吞脚丁色前年 탑서 뒤에 리지 캐젠 소총키 각주타 치게키 로겨민주루카키 타체 송와 송토지웨 냠구이 체단식 차바 체교인바시 중국 에브리케 계급 10주시 숨러 로겨르키 민주루카 10주시 싱강동 체신 다르기 림네 튠지 중국 로겨르키 민주루카 용기 람신 태도 문추순네 림고 체제 시작 협대당와 마스 유룬티게 멘투민의 탈렌토 모투 냠레체디 시림키 네다 민주뉴버 투구창토다 유시 유럽도 철업차부식 출신유엔라 이우이 총소 총유 총잘 양갸르 총침비 투치식샬유 스벤키 점린 차발 터세토 니차르 주미빈네 저장 이우네 툰비 차세 툰제 나초기 철업긴 나주 용신비에 교럽러 시롱기와타 로주차 계신 이우이 탈수 강시 인종 대니 총례기 고급수 교로에 누바기신 체규비에 벤조 직범마와 망부시키 총계티 점린 요총키 파차 둔치 몸시도 지신 유지구유 이우니 중국 总控 피게기 순염대비 뒤리식시 중국 변조 피게기 멍시 디천인비 总控니 총기탄 총습 염제 피게 동우에 각제 뒤내식인라 중국 변조 기순수타 원미 독수러 뜻십치비 거콘 개진식간시 因为 罗谢人 중국 선행하기 유법탄 뒤내 켄텐 总控 변조 피게 동화타 콜레시뷰 튠레 레고 말라나 후다 슈신 피게기 순수 균퇴한 원신비 나바티 계지 뜻시바 지마시키 기완 초신규 순염 퇴비 종콩기 비순규 계지 지초기 중크 수준티 초규신벌치비 콤답 땜보 통토바마세 묘진치위 치료 코르교 추기 중크 변조 땜토 야피타 인슈 접도치위 띵심키 띵치 티외경도토 유럽기 팅접 친지 퇴디토 니차 중국 수준 내지기 시림 상황 시비에 주미 빈네 중국 변조를 긴니슈 중콩 상주의 체휴 주미나 중콩 망부 락린 비춘 도장네 시림 수준기 지고 변조를 긴 멍시 땜부지다 준비 추 춘발 체휴 지게 년주를 긴 주부다 중국 총대지러 퇴제지타 总计了吞列机器配给东丹了偏正温室退不退一不退初级间期冷不退对策起瓦坦这一台时不吞列吞着了的呢起来讲把门文没当瓦坦老子卡托尔托那边卡在居民运点安西行查通期孙树体吞列机金融真正女吧极对切的三内体给苏准体扩了时不人坦这台期字母的军退案子给了滚地单元 계지 뜻이 바 민요한 시키 되나 중국 수준키 마네마웨 그겐을 된비 람불레 경료를 타르와르체디 라제 서드탄 진루진키 꾸주를 된비 제람사바르 카초신규 贵州省清正安总统阿里主义家 기다르소켄키 사네티기 기다르켈레 갸랑점키 소제 리주탄 라제 츠지규 튠제기

0: 귤쿠 나와르 냠바
1: 양쯔 추츠 트바
0: 시에치 이르 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퀴미 케쮸 뎀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생클링게 궁금사 나나초 응어균시 미리 양년 시비에 리젤리세나 젠솜총서 나니 팅디리젠키 적용버 게취히 티링크미 모티티 링게초 사투표시 녀물 시비에 낭시 나바티 비교타 링게초 년집 유왕족비에 송세카 쪽숨 제지시히 드링월 야기랑 야지지비에 송세 당부티 민둔 상부 시비티히 제바 댐바 겐젠라기 잠지지르샤 제디나리야 레면 상표 제디레 냠스 냠통지피에 렌저유피에 파모핀시 남르 가르찬 제달피디 문두 상부 쳔발 제유베 마체 마웅 소활장피에 레면 상부야 당야 냠유토니에 쳔발 제샤 제나응월은 안안수 님도 제바 댐바 겐젠라니에 단안비에 송시에 문두 상부시피티 제나토

노부숨 시비 송세티 세난 조베젤리아 파르삼티 모투 파마 드베 송세 파메 끝인 시비티 본드충 제티 직탄다 공가덴진라네 잠나샤 제 땅만케니 로산라지도 땅안나초 파마니 직댄티토 정일러 치가슈타 지슈난게키 미티길라 파메 끝인리에 진치워 미스체 주구요시 제디날히니 캐르강 토르비에 닌데 망포 쳔 파마 쳔피에 쳔심티 교외 이충르 고르디 쳔심기 다모 방파타 파메 잠토 록드피에 셈바 차쿠시 쳔바르체 요시 파르삼티 랭게네 모트 파메 끄친 시비에 송세티 센조나

0: 그다래라. 다 니자 딱다 카바톤에 종전 구찌 체 미조베 다도 치단도라. 다들아 니람이나 미망베 도나난제 로야디 오 당한조 징주 톱수 삼삼. 담행윤의 자샤베나 징주 톱송 삼사. 아 럽댕윤의 자샤스는 야 쿠불레수 삼사. 다 딘데기 초만다게 삼루단다 만다. 딘데 퇴용고도 와라.
1: 시장.
0: 다디야 사괴바리야 체숨니이나 롭수빈의 시도 중으로의 시구이나 니도 니슈드루르 롭더 딩중다 포주강게 야싱게 덴자레드 야부도 규고르게 다도데 니자바팀체 유징 사네카드 롭다카게 이나 야게 공생진게 종쟁게 보체라야 춘진 냄부 체제 라도 카바르토네 종쟁구티 이네제 로마리아 라도 카바르토네 종쟁 지규베 랑제뜀밤이야나 김달라 종쟁 주규베 랑제뜀바소기 능주이나 타직도 땡고 체규받다 yersingda gunsingi ngaji su lomariya chokbe sagung rengsinda lobde wara jigyogi da gyulinye inere yamena jik tseshi shenba gi thone bugoya jik karishukore chungyo da me daya jorba da dige tengo che ya yage da shaling ying shukurba la yagara shibyung so gi mingto ne ane namba gyube gyuglin nam ya na tselingi tsuda jikzu chamme jo osi kasebriya densha.
1: Tarangshi. Ti mazayi nida dadyun nangyi na sanay ka dan lopta ka ki loma duwe ki da lomnyir ki diktim di nesung che che mungshi ki lopsoy ki chenday todam di dendu tangwe ki loo chajyu tang lopta dingchung ki chizay nangse ki lopdyu ki chedun chajyu ki jiyu langcha tunkyu nembu che gui batang. Ani ngangzu da ngangru tu lopu tsu batang kungsin nargyan che wa yakzing na dende loma dikzu che che nyamdu lopdi tang sabdi che dengo che gui ba. Tishin ta ti mungshi toli na 외계 롭수기 죽죄 먹을 바라 타 녀서를 롭수타 토링 롭진 규메기 콩도 쓰군에 롭도 치바 다숑 녀르 탄케니 냠도 소기 시주 큐윤에 등주 치바 대는 신다 사공레 게네 장제 레베 로마도와 타 디게 키 문춘에 로마도와 세실레 게네 로마도와 제 된고 치바 타 사과도 된 로마 타 로콘 소소를 제바 타 로콘 동바라 조베 디기나 된고 차고스 된동아
0: 다다레샤 다들 나눠라 던도 산에 가다 롭다카기 이나 덴자 지자기 롭소 야부 겹제 짐주 덴자 이내제 미순 덴자 이내제 차제 덴자 이내제 사제 초딘 소라야 미제 로마 롭전에 캄메제베 콩라야 참마리아 케베데니 야싱링기 덴자 테기 주든 조베 롭소 덴데 직두 토 팅지 베제 로마남라 이나 조보 랑가리 냠도 주제 미게바다 주기기 랑고 민비 랑고 이내지 숑제레 개베 랑고 이내지 대신도 팀경아 견진집에 랑고를 써서 되미룽웨 거로 증규 작업에 걸대요레
1: 다라리 다시야나 되는 텅둥 산에 카타 롭트카키 치수의 증루 주지 체제다 시림기 쿠부 양도 동규 걸키 중앙기 규제 랑제 라리 타지도 다제 롭수기 견치 조타 레리 조로 시초제 기겐키 심슈 직규기 김장다 롭제 왈라이 디두타 아니 데자기 팅규 지경 로교로서 렁치레 된 야부 주바르 주지 체바타 림바 레리 신다 견치 치로 동와타 견지디 체레게 와르 카구 치베 리기나 된거 치고바 다자둔토리이나 기겐레 치구 레리 구지 미치바타 롭스 민베게 롭티 소조나 수규게 저와딘데 되메쇼바 딘데게다 롭스탄 저와 메베게 레겐 쿠규게 랑세 되메쇼 세덴돌
0: 다제라 도르디제 슈베이나 공생진러바 로마초 가가조중 안에 공생단야 是吧 김다조 임바 이내레 로메 종제 이내레 딘데게 겜베 아니 지 소소라 쿠부 퇴바딘데 맞아붙이야 딘데 송도 임바 이나 다 로 가시에 공내 대공내다 롭종 태기로 봐 롭종 태기 쿠부 니 양도 동의야 그 시주
1: 자는
0: 따르바네 제제다 롬에 즉 롭종기 장래 경벌이야 통제부지 직수 진지 아니 초 강서지대네 지용 공배 용야려야 그러바 통마제부지 아니 딘데 지도 좀 봐다 보고 그리그리 야 롱용도 임바 이나 롭종 코너래 대야매바 장제 코너래 대야매바 딘데스 제제 아니 슈고야 다 카르쇼레 페마도 바차야
1: 슈자
0: 딘데기 니즈 마부치 튕기도 슈자 딘데기 김베 아니 단다네르바 부구직 롭종 고하세 롭종 야고 여바 있네 대배 양지 관계야 주시 다 이내레 롭종 기 장제 직부 직수 송메롱 와려야 르바 아니 직 초신베게 공배 동야레 통신부 체급 학과도 있네 로메 된자 수시드다 르바 디게라야 통신부 체고야

0: 다단다 차샤비나 지조 지용기 톰레 레슈 치사다 돈주다 나가 망보 차대 여러분
1: 휴자
0: 소소 부고야 직 섬로 유여봤다 숙부 때마 탕마지 유여봤나 아니 칼리 칼리야 직으로와
1: 텔레박베 어
0: 텔레박베 소소 도서치니 그 휴자다 대대라 시다게 아니 직
1: 휴자
0: 통 침부다 직
1: 주갈레 침부 맞어
0: 근데 부고를 갈레 침부 맞어 붙이지 아니 인수 시하고도 인수 시야 그러봐 직 조 가가 조조 대대 탕당하네 부고 차롱 용어를 해야 돼 개침부 임바 아 따직 공생 이내제 제유기르바 모습이 직선규 나서봐 그러봐 딘제기 띵냥 아주 시용도가 되게 있나 자지 김달행계에다 열성기 공사도 뒌제 튕규 토비아다 응은수 소소다 김장 난로라 생각 난로라 임바 있나 직 튕도도 교야 딘제기르 바지도 슈규인
1: 다라지 디마제 다된게 레전드 규장조 자지 아 로트얼 남러 정규 슈규르 인나다 탄다 야싱디 케이투 삼바 인지 민지 디자라야 서서체르바 라바던조 추계기 과 주야단데 인나 출리 팀바다 출리 켜발라 소베게 네주튼스베 닌가 레슈자 인지 디자디 안탕보로 조고바 케친부 인바
0: 다다리
1: 레세스노링게 디네 랭게 수르 슈제게 낭드 니버디 사샤나당 안조 랑코르타 조와 유베기 선주르 딘데지 인일라
0: 레세
1: 다티양 장우디리 모레나 샤미롱스 세타탄데이나 야가디 차르디 페용두 삼방안 절랑고나로라 니 니주르미나조 튕고르바
0: 다다릴라 다슈자 라바두 변조나 차샤비나 지 야가 니마 차부체
1: 슈자 슈자
0: 니마 차부인두 아니 모타고 접샤 미소소 된치 딘데스 제제 아니 모레나로라 닌가 치베 장을 르비이나 지 바르케치야 딘데기 니주 튕제르바 아니 지 치와 미소는 인가 소야다 중화인은 지금 랑고라 지 계좌 용해 이내지 그바 난로도 바지 차주 용해 이내지 딘저기 니즈 튕구요래 다 주자 샴세기 정을 되게 인지 민지기다 도나 난제 통지문 난제 못해는 놀아야 마셔라 스쉐이 다 대한 예두기 급수 있나 록소보 먼저 중대보 쇼그로 봐 어 대체 드네 매자 다포지 쇼그로 봐 대체 드네 탱규기 동자 탄수화 인력 쇼그로 봐다 글러세아레 글러는 나가 방부여로 봐 다직 디 부어 유배 세지 봐 어디지 그 동지디 샤야민도르 된소 직 나로라 두주린 거 셔두고 오 레제 오 칸제 쇼야
1: 제제
0: 디네 돌제다 지심 그 추딘데 돌제 그 지금 망부질래야 공도 쉬버들 그 나로라 디여로 봐라 오디 참디 이나 디 두주린 거 추도 차주 피해 보이나 아니 기담 캐제 닝가소야 어딘데요레 슈자 아 섬롱을 땅에 있는 개발이 규바 제라야 제베이나 아니고네 룸뷰다레 그바 슈자 칼로바츠이나 곰시 되게 인지민지 잡아 난제 그바 그래서 닝가 집에 잘라딘데 인지민지 남 그게 여바이나 모자 마 법도 님도 남패야 딘데 곰시 잡아 지러지 스팅그슈에이
1: 다라시 다디네 랭게스로 수제기 난된디 이네레 무튜응한저다 아 모저단주와 유비진 아 르말라기라 남규 모제나로 눔룩두 삼바 기랑 눔 멍뇽디 근데세 로그이나
0: 아 곱죽형아 달다 장로스 슈기예
1: 시자다 기란디네 쳔구슈야 이나 다다 딱다 장로스야디 눈주기 디지레사
0: 레스 체단치
1: 체단치 슈자 남중 안주 전에 다 눈 딱다 로비에나 타링 부드디스 마 소소로 데보지다 어다 눈 딱다 유 아삼제 삼륜 나로 딘수지레 그바 데 이네레 퉁외 토레 이나 눈 딱다 한 룩스르디 이나 랑골기 눈 룩스 틀레 차샤네레 고 칼칼칸장기 다 레게 눈수디 치타제 틀레야 ཡོད་ཡེ་ཅེན་ཅི་ཡོད་པ་ ཁ་དེ་ཡེ་ཐེ་ལ་ཡིན་ན་སམ་ལ་ཐེན་གེ་སོར་ཅིག་ཉམ་ཅི་ཤུ་ཡིན་ལ ཐ་དེ་ཡ་ཡ་ཁ་ལང་ཁོ་ལ་ནུམ་ད་ད་ཁ་ལུ་ཅུ་མིན་དུ་ང་ཅུ་ཅེ་ཡོད་རིག་ཅིག་ཁེབེ་ངོ་རུ་ན་བ་རེ་ཤིན་ན ལང་ནུམ་ལ་ད་ང་ཅུ་ཅི་ཡོ་ཤིོ་སོར་བ་ཐེ་ལ་ཡ་ཆ་བུ་ཆང་གུམ་གི་ཁེ་ཅུ་ཐེན་གི་བ་ དེ་འདྲ་ཡིན་དུ་ང་ཅུ་ཡ་ཁ་ཆུ་ཅེ་དུ་ཐོར་རུ་དུ་སམ་པ་ལང་ནུམ་དེ་ལང་ལ་ཅུ་རུ་ཅེ་
0: ཡེ་ཏོ་ལ་བུ་ཡུ་དུ་སམ་པ་ང་ཅུ་ལང་གོར་གི་ནུམ་ལུག་སེ་ནང་ལོ་ལ་ཡིན་ན་ཏ་ནུམ་དེ་ད་ད་མ་ལུ་བ་ར་ང་ཅུ་ལང་དོན་ཅུ་ཡེ་ཏོ་སེ་གི་ང་ཅུ་ད་པར་དོན་ཅི་ཤ་གོ་བ་ལེ་སེ་ལེ་སེ་ཤུ་ཟན་ཏི་མ་ཅེ་ན་ད་ང་ཅུ་ནུམ་དེ་ད་ལང་མང་པོ་ཅི་ལ་ཆ་ཡུ་དུ་སམ་པ་ལང་མང་པོ་ཐུན་ཅེ་ནང་གོ་གི་ནུ་ཤུ་ཡིན་ལེ་ལེ
1: nūmdāng lāng chīru tuyōnbēgi nīngkati chīru chīnjē, ngā chū dējāgi ngōmi kīngēgi nīngkati nēlē chīru rūdōng
0: 고직 야 폐용들 봐 야가 차와립도 님도 폐용들 아니 계시 동자샤 매바이나 고 류제 마무리 치려야 사제 아니 지 치료도 봐 아 매 중국인데 여바이나 답변에 제시하면 타마 태야다 된제
1: 제나
0: 아니 놈디 규제 로바 치려 사베 놈디 규제 아니 지 못을 매겨요야 라과도 놈뉴스질 로바
1: 지
0: 된제게 니주 튼라고 싶어요레 슈잔테 다리 계란게 딘데 송사 오네 지금 도나지 아래도 왔습니다. 지 인지 민지기 다다 장교 개민도 과 칼로와 마무지기 섬로 나눠라 야 지 다다 장다 슈브이나 인지 소소 지 뇌유
1: 예던데
0: 당가 다다 야야 뇌유 다 섬섬서 등뇌도 되니 세리다 미듐베 지단지래도 와 다 남샤 균도네 야가 동가 근거지가 가리 임베 이내래 지금 놈들로 동자 냠지 계시 계란게 모제 눔롱뉴티 나노라 고무초게 눔주기 여비나 봐 다 계란게 눔디 베티 창모 조여 봐 차샤 봐
1: 슈장
0: 눔티부지 메바 차샤소나 고무초게 눔주기 여러 봐 계란게 동자 냠지샤세야 돼 동자티 갸자 응아자 쇼고 그도 가
1: 슈장
0: 다 슈장 고모 납게 된주제지 루 아니 이 고모 숨주제지 그러 봐 동자 되샤 다 대 인성 콘도 슈베 눔랑바라 교리에 이내지 눈디야 피그레스기도와 어디 동자라야 저그기스 랭겔라 정규슈에이
1: 다란시 디네 랭게 솔라 다남규 만주 모제나로 눈룩베 급수 눈디 역도 이야지기 텁시스도 한국디네 당간주 눈디기 치 넘버 이네다 치기 뭐부디 굉장히 이메다고 봐 최단 튠베기 렁눔지이나 디 도디이나 당시시주 봐 당조조 정원라 당시시 다 계시 눈디 도디 칸낙바타 춘도동조 중
0: 냐긴요게
1: 슈장 어 텐데 인베이나 아니 이디 나로랑조 제유기다 응어제 셴바 텐데 유튜 지찬에다 디지기나 눔 셴바 리송게 텐데 니베디나 눔틀이야 쳔마 눔제 쳔마 죽초와타 디신 너구리야 삽샤제비야 쳔마 텐데다 쭈찌소 텐데 카베이나 사과도 다 쳔마디 스스엔 체와 텐데 주유나 지찬에 동조 망체지 뷰세 테점기 약분 매베콘로 수고동알 사디네 숨바디네 간저다 놈뉴 서지디 인지 체단 튠바다 넘경한저다 고조 튀조 체외기 아니 서지 텐데리아 놈뉴가 조고바
0: 젤르르 다가스 군요 매바르와 텐데 인수나 페야 매바 디베야 모저 야보다 지난게 당에 모저 난로라 야르와 눔 야가마도 조에 메 삼사기 지금 모저 야고 소소 선배 나라로 딘데 요르르바 다 딘데 요바 있나 아니 지 눔 된소 남규네 디베도 난난지 아니 공침부 조야다 냄범한 곳 데서 등존에 시라로야 그러바 중세 공토바 요비 있네래 체다 덴베 눔 뉴스질 페이지 눔로야 돼야 개침부 지래라 야 놈 같이 즉 놈 뉴스 지금 뭐지 뭐 제자 가시다 셴만의 롱야
1: 이제와
0: 더블랑 셴바 규제 대표 된데 여보이나 다 된데 인지 민지기 도수난 거야 알아봐 이제 그 친구 쉬어이
1: 내자선 저런 게 잠들레 뒤 드린 게 링실에 잖아 땡겨서로 그리 집에 난 뒤카 숨 잠지 다 용수 표심 배히 만나서 지메레 잖아 양결의 제용 땡겨 시대 자고
2: 좀기 딩캉 이기 제네 니네 두야미마 군접룽 틴데고 베게 티남기 좀딩가 제리 제이

ཁར གི སོང ནི ང ཚོ ཐ ལམ གི འཇམ དེ བེ སིན སར པོ དུ གེ པ ཅོ གུ པོ དུ སི སི སོ སི ཅི ལོ སུ ཕུ ནི ལུ གི ཚབ དུ སིན སར ཅོ གུ དེ ང ཚོ རང ལ ལམ ཆེན སི སུ བེ ཡིན ལ དེ ཡང ལེ གེ དུ ཅེ མང པོ ཆུན ཡིན ཡོ ཅི གུ སུ གང བེ སི ཁེ ང ར ཡུ རིན ཁུ བེ ཅེ ལ རིམ ཁེ ལ མི ཡ ཅང དེ ཅོ གུ བར ཅོ ཧེ ངེ ཅོ མུ ཚུ ང ར ཅོ སུ མ དེ བར ཁེ ཡ ཐོ ཡུ ཁེ ཡེ ང ལ ཚུ ན ཁོན ཚུ སུ ལ ཡ མེ བེ ག ཁ ལ མ ཤི ཅེ ཡུ ནེ ཅུ ཏེ རི སུ ཤི གེ ངེ ཨ མ ར ཤེ སོང ཝེ ཅི ཅུ ཤི ལ ཨ མ ཨ ནི ཚང ཐུ ཡོང ནེ ང ར ནུ ཏེ ར ཡུ ལ ཅོ ཅོ ཤུ ཤི རང ཁིམ ཐུ ལེ བ ཐང ཨ མེ ཅུ སུ དེ ཚ བུ ཆེ ཅེ ཤོང ཝ ཤི གེ ནང ཏུ ལུ ནེ ངེ གང པ པང བ ཐང ཅི ཅ ཅི གེ གང པེ སི གེ ཡེ ཡུན ཆེ བ ན ན སུ སུ སེ མི ཐུ བ ལ ཏེ ཅེ ལ གམ ལུ ཁང རུང ཁེ ནང ཅེ ཉུང ཙམ ཤི ཁེ ཡོང ནེ Karmei thukzam yi shuji, amataan mabu nyi ki ngara mar nende chidin ki sirke naang cigu zardu juwa na nasu chakbu ngara ngui naa chomchom chi ji. Nge putib shuru pakza chidar chi yang, amabu nyi ki toya kane yi. Koni yi ngar xin ci shu di sirke naang tu tikdu ju. Nasu gyo wang ki, chakza ki jati cigu sirke naa zawa le chagin tu samsung mu. 임바니 치 메르 슈베차시 치고 서카네 가보타 아메 제구 니게시 카블 유디 서카셈 니게브진라 나수 차고냐나야 림키 림키 주간키 띵나 디나시 규바초 노무티 나라 니쿠네 게송하자 티치니 아메 포유 꼬람 야탄 테부시 규바티 서디 장마 쪽지 무랑키 락젤라디니 람키 나투 카체 유스티 젤메데 람티니 하자 사체 임비 급규데 우제티 젬투바시 데네미 티웨 아메 람키 이구 젤메 담바니 징네 레라보 레미투지 니네 람치 중도 당데 알 젬바 수시 이네야 머지네 람티 첨부 유바타 티카 젤마 망부더비 람티 니 강베 미티콰르 테다니야 우주체디 콘탑체무 야말라 통네 탕라게와니 균딩키 능수이 급급수 네 고고디 랑게 람라드투 참만캄부식 드네 유바타츠 아마르 침수체베 친딩키 락제지야 메베 람기나나 치르푸 유베 제르구 응아시 네 강발 마크스 듀이 강점시 고제기 니시 아메니니 게부 친젠 콩키 람사르식 담네 낭라 칭오딩디 알고 람텔라 라레 갸람디 탕게르급기 람 이루스 라레 펠람도 뷰지 펴버랑키 람 인추 주샤샤치 강기나 인도추 알라 람 견규규나 티시 먼진 로마남기 견버탄 람기 약조탄 상인라디디 랑조기 켈소레 유엽시 괴소 부모남르츠나 랑랑라 차차지지지 견규유치 Tezu kachamni kuyoga xinbi kimzangki pumutsur, jizhidabu du xiexik sungdi nye juta tupzu kangdu xebi su xiyu. Nye lamdi kuenbi jinyini, pumutsur ngaran kangni tongna xiebxubtang xabzi tirichi. Nye lamdi gangla chosin dinayang ngaran tog dibumi. Inayang kunzoriyang ka mindudi. Ribgonzo miri lupzinki loma yongzo chudu, pyolammam yalam kuenki ngaji kushi. 대다 롭조 봄수 참여기 고글럽탕 참여기 구제낭니 나라니신 롭치르슈 니지기 지리 롭체거 겐라기 티디딩니 마르코르디 롭조 창미낭투 뱀수 람레 약바민도 니 장르야 코메 람텐지시 윤의 지마루냐 니바투 장라 람텐지시 탑시 제주 인스 겐라기 대다 송발 미유 유양 메양 니니 진이니 롭조 수 듄투 고 예예체디 지미냔 발송하기 닌게제기 닌콘시라 어구로륜키 나라표디 쇼부가장키 주비 외부식 대추 니 지식이 남냔베 찬난키 카체바나 어구로륜키 나라 삼사르식 뉴도지 테니 녜미지나 치투 나라 뉴베 삼탕부티히 삼티 명라 급티 미남히 발람솔루스 급티 팅산능신 삼사르쇼감토 족스메티 Yarki maklam kaki yin yang cho, gwenki balam sulu yin yang rung, changma shobu gabu kuidu ju yubshi. Ngala balam sulu toba ni, ngay nangwa yang duong ka yin,
Balam Sulu Dumar Gunto Gar Kumbana, Lamki Nang.

0: 기 매도 뛰기 다와 꾸인기 카와 야기 방정
1: 대달에 양념 가오니 내디네 토르웨 시리 긍첩 세마리
2: 세계 넘버 2 공감상 군인의 뒤도도 중앙농치니치 접례공 북계의 천남도 고지 휴배 시리 긍첩 세마리 전세조 나와라 가스 휴주인 팅 딜레 제나 그뱅월 안 고조도 증내유 고런 염제 섭 고라 닝베 땀균니 히코베 라세 고르카 닝베 나팅게 폰줄 고르코바테 유이 변조서 기회 징조 마당의 콘트 문남기 혀를 같이 나가 로직 숨고보 누 유토 삼바 상라모 셰히 라사 총규제 자주 뜻담래 메루 주소유 원장 사세 벌거지 이연터 나송케 스미히아 체총 나소유바피 치즈다동 조미 또가야 마보히 제유베 총규닝베 땀규 나레 나라 녀부유 러주즈메 사세 고르닝바 카트 전점니 마소효 고피 포바카 통긴트 도첸 제츠부터 도슝케 레메 주베 강바닝바 츠 네스메 러주라 균원타 나송케 땀규 녀버 쪼왔네 딩케 유고와 잠마세 현재 마부에 다소 서버히트 줄유 파르고 산음 깨자체 거르큰 잉베 루주진 삼고바 사세 군산제 고레 누무스 유베 거르큰 잉바라 레마타 보강 숨도 지 미람도 차와타 딘딘트 휴동 천번이 유라 고레 남트 더 거르고제 초미히크자 유베 대가라 니선에 도케 중마비유 고라테네 데모 하사라 쳇트 네발레 흉섭카데 나르송케 로데나 벤조나 네발레 와 손레게 로 하장 삼모 예베 고르케 총범 문용아히 하사라 용데 손레 니티 고라테 벤조 제소 준캉베 소고타 네발레 소제 제요제 하세 루쿠 산람 탐보 예베 고르카 손종 칸케 겐코와 원티티 군종소로 고라티 로쥬 고르링히유 고레 타코르케 장오스 계획 네발리 마미 냠바르타 네발리 케쇼운 데베 르몬나쪼라 다히 유거와쪼 순종 관계 겐코르에 드히라 대회 니도제 잠신당히도 게사르네 푼숨쪼 짐도엔 칸트 짐제마 고르간잉베 보수 칸베 고딩트 사세 링케서 제변 점점 큰 희비 고창희 기유지 대통합 군중처럼 개설 기부터 거큰님부터 니와 저와 강희 유 담념배 태중제 로희 휴수 경인이 파유 총어 유휴님배 거큰 선중 관계 겐코와 원지지 링중네 잠링제배 오메르니 휴약해 콘수 투유 링중 난게 사자 망보지 내 파유 유휴도 유배 내 파유스 개사증내 다탑 첨부 유지해도 제로니 동이 짠이 놀어 거가 손준 칸트 라세 링 개사 제본 점던 칸트 수다 디나 양들의 주배 개사 제부의 꾸니트 점강게 땜조 이바피 다동 너우 처모다 다시 카딘소 나지 마다 직장 향해버리 거가 손준 칸게 개코와 왕지지 선고바라 쇼히 군주 코르카 손준 칸트 게사르네라 듀론 치바 통두 게사르네기 유고라 300자샘 이게 수 강만히 진투받네 점점 칸투베 토메 섬주 니히히다 콘케 로더 점점 칸트 중범 마타치 벤타네 유고와 잠마세 선에 되게 마조라 심바 메바라 링중 체치르 지기 강이사나 나라네 쯔베 유문남 개사스네라 힘들 가히 히읍세 삼고베 듬돈 칸트 따고트 신지 뇽졸 칸자 중맨 즈가 광동네 인베 유고와 왕라기 자토네 과라디나 듬돈 칸트라 히읍바 힌초 사유무스 립투 무네 때모 첨부토 개사스네라 중앙에 진 총히 린다 유베 진네 유고 나부사 과라닝바 축세트 뉴로히레 라세 파르고체 나오 고라닝바타 제미히 나총티 밍창트 쥐르타 쥐르미라 ལོ་ཅུ་ནི་ཅན་ཡོ་བེ་ཅུང་ངོ་ཐ་ཐ་ཐུ་ཅེ་ཆུ་ཅུན་ཅུ་ཉམ་ཆ་མེ་པ་ལ་སོང་ཅུབ་དང་དེན་ཁེ་ཚོ་ཅུ་སོང་ཤུ་སར་བ་ཕེ་ནེ་ཅེ་ཝ་མི་ལམ་ཏ་ཐ་ཐིང་གལ་ངོ་བ་ནེ་ཐེ་བེ་ཅང་ཡི་ག་བ་ཤི་ཏ་ན་ཁོར་ཁ་ཉིང་པ་ལ་ཆ་ན་ཨ་ཅེ་ཅན་ཅུ་ཅུན་ན་པ་ལ་ཏོར་ཅུ་མེ་བེ་ཐོ་ནང་ཁེ་ག་དོང་ཐང་དོ་ pechuk chu yunzin tobe nyonsor samu yontu. Pargo to yobe sonjong kan hien tang durze, korka sonjong kan ke gong tuwa ne song, ca tam hien rimon na tso gobe san chen jame zirkyum tiye batang. Toso re re kunjong ke nye kan kohara nanyam tobe hingam tang gogam so na zi mangda zi yobe ne, sonjong kan mangbo hila mebe mikse ke kesho hikdo na. Tadang chabji, korka nyingbe gore na, posi na tso longso jo chobe kara, tokara tsiksa tungkin, pojang podalara jangda tang palin chi choba ma si. Gore na tse, pyojol si ta lang, nyamlin chi chobe, yugowa tso pyoje zonan tang, pakpim tenbe tsora nyamlin chi yu tseta hikdo jiru. Korka sunjong kanken genkorwa wangji ki sangu para, ngan tse, Korka nyingbe naun zhukjun la songyob jibbe maagi to kesa zhengne jen zhengkaan tang jinaan tuibbe sunzhengkaan damka maawwe sazhong so chom maangbo ne lo jia lhasam jen lo jun tenbe gora nyingbo tala yugor tang zhengne jen chalab xik churwa bihin yu je xiba tang maawbara chargi kanda yuemi gorlingab wangji ti chinzhong korka nyingbara kesa zhengne jen jigo kaamaa bai tuba sanju tang tewe maawwe gunzhong ji kaysa rinni la junlong tang hito tobe rwa yu laba tu pyo su kamba nyingba te su nang tu shoki yu korwa su lu sim nyi la nge su yakbo hik tep yun tumba chenpo hik yu je hindu singlenji kondwa sen chwa na gongzhu tu rinni yu gora nyamze sab gora nyingbe tam yu nyi hi kubhe la se korka nyingbe na tingke ponjur gor kubha tari siyamla gongzhu tu Tumu maayinbe kangzhong je jenhi sungkhin yongwa hikubi. Pyonzhong je lojyu nyambar zachin nyamsu chibi gorkuba hik yuyin.

0: 생겐 헹게 구캄상 샹러 직튼 초베 도시 덴불주 경규 렁부사바 베베 규지베 치디 리첸 슈기 므르 헹게네 낭소 알샹스 쿠키 삼루 쳄시기 럽첸 럽티 쳄시바 티세로나
1: AI 주민년주 규적사비 모차 헹게 군캄상 나니 미터지 뉴키 년준바 AI 점이 키라니 년년준 슈벨리 첸세도르 가수
0: 낭소 태신 개봉지 귤소리 체육공 시콜칸키 주진 투진하이 알라샤니 나사니 녜 퍼유니비히 디카 미길키 진타 문귤 토바마세 더도 미시카기 소베 토부타 봉보 냠십기 베톱체디 무주르디니 토샹키 틀레 피게르 로람치 투지 셉시 로니슈이콩 콩 장소니 알라샹스귀토 소자주바용아타 콩토말 사제틸 리드 냥암 탕괴기 제롱 침부체 사내 티게 미시카기 망초기 샘저 괴비쇼 겨타 소베 토부츠 봄바 냠십기 띠송 체베 콩심시 사제틸 로디 파빈나 초대 토부 중유 니찰 낭소 알라샹스 괴기 미시카기 레치바타 망초 기럽기 튜미 뚱길 하점라 서괴기 해주타 참바타 미심러 투기 진비 미지 튠진키 첩시 럽첸시 초부시 럽첸티 키레기 첩시 삼류 심튠아 모튠 두바 미페베 기레기 토샹러 투기 진바 저균 직도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싱글링기 공감상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리첸 슈긴 텐디 리첸 키 낭튼 조니 게드웨킬레기 중코로 마조치슈 균퇴치로 당의 고르타 로규니 요주 지미중와 탄 창대니 케수도 동미중와 식인시베 고르 마튼케진키 우르수탄 요린와르키 차자마흐텁티엘러 지주치베 고르 토드파르숨토 경진러밍네 마원차르구치베 고르 게지지조기 종콩변조르키 마비토니 중구변조르키 년차똑베 고르소인 샴러 팅디리 챙기낭 튼십천남 선수 롱아첸 중앙 배구 출러 중국 변조르 김멍시 팀부터 균퇴한 리우수조의 총리를 고르고 대신 경률 둔신배 서두기 군유지러 되네 치 마주 키레 가키 마즈뇌부터 튼기 가기 동교를 균퇴한 이왕 고유 중국의 계주 공사 가키 중국으로 마주 레드타 균퇴한 피게 조교를 갑결체디 냠레 니핀 키 지도된배 중교를 투몬토 되신규 三个月接着唐林期间中国家对七个企业给推命去中国重置参论坛电力给人心温泄推进国库萨巴共有人温心预备电力给主公司中国国际企业你把电规备三十行日记文件签约您数期望的是肯新度期为重置听书签约国的许呢第六档我谈不能安排中国团结堂扩出电表安排了他连续谈所控 지나 땜버 유바 치총 키니슈 균퇴한 문바 군은 사바 돕치르 침바 제기 게만 변주 지나 땜부타 서규르 렉초소 피게 조위 나바 균경 도비 중크 뷰체 도위 피게 기 땡키 신신러 디네 점린 러자치 디링기 문바 코든 치부타 지게 키마조 키레기 중크르 마조 치체 모투 망토 동와 이왕 고유 罗对图 史奈德 罗兰基 毕竟 一庄灵

0: 귤쿠 나와 냠바
1: 양주 초치트
0: 시에지 일르지바
2: 냠나 조에 추바
0: 퓨미 케주 뎀바 미리 양예
2: 미리 양예
3: 생클링게 공금사 나나서 응어균신 미리 양년 시비에 리젤리세나 전송청서 나니 팅디리젠키 적용버 개취히 티린 괴미 모티티 랭게처 사투 표시 녀모 시비에 낭시 나바티 부규타 랭게처 년집 이왕 적비에 송세카 적송 제지시히 티린 월야 기란야 제지시비에 송세 당부티 민두 상부 시비티히 제바 템바 겐센라기 잠지지르샤 제디나리아 레메 상표 제디르 냠스 냠통 지피 렌저 유피에 파모핀치 남더 가르창 제달 퓨디 문두 상부 쳔발 제 유베 마체 마온 소알 장피 레메 상부야 당야 녜메 돈네 쳔발 제샤 제나응을 응안한 수님도 세바 템바 겐센라니에 단한 배송시 문두 상부시피 제나토

노부숨 시비 송세티 세난 조배제리야 파삼티 모투 파마 드비 송세 파메 끝인 시비티 본드충 제티 직탄다 공가된진란에 잠나샤 제 땅만케니 로산라지도 땅안난소 파마니 직된티토 정일러 치가슈타 지슈난게키 미티길라 파메 끝인리에 진치워 미스체 주구요시 세디날히니 캐르강 토르베 닌데망포 쳔 파마 쳔페 쳔 심티 교외 이충르 고르디 쳔 심키 다모 방파타 파메 잠토 록드페 셈바 타쿠시 쳔바르체 요시 파르삼티 랭게네 모트 파메 끄친 시비에 송세티 센조나

0: 남목의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간들히게네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친 리군기 회계 진람기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롭종츠
3: 승리계 공감사 다들 이제 내생고 초비를 잰디니 중앙농촌 인천 지급리군 표결농진기 롭종 투수집이를 잰디시 안내팅디를 잰좀지 단년준쇼 개미마자수인 기릭리즈나 구비의 무튜네 시진핑의 투럽 사비 중국의 개준 대비 지소름 녹이 공비 롭종 지둔 시비 낭둔 카지 지비신 쇼기인了

0: 니달 토나 나고바
1: 퇴남향 제미롱과
0: 디기기 자워 큐로
2: 최딘타 디탕
3: 최딘타 디탕
4: 생각으로는 예 공감상 남을 힘겨내 두두디는 중앙룽진이 뒤집게 배우기 배우게 룽진이 되나 구리 휘비 최딘타 대단 시비 치리리 된 세전을 말한 그 수. 드링기 최딘타 대단 시비 치리리 되나 후퇴되는 힘겨 소야 소의 균시 카직 준비 우주 휘비 대동 힘겨내 세전을 교육 소유.

ngonin na lingye zuo ya, dukze tingbi na ji kimzang tang jiso la ya nabu chiwe korshik shumin. Diyan ji, dukze jebi na sosur rungi ki lusim di tang la ya nyozi yubatini mumi to. Rangi kimzang tang jiso la ya nyozi cabchin yu. Mi kangzhi, dukze la ya ying shum na dukyu xianwang ki gunju tang timluk na kibge lakbar zinian doro tong la timge ki chajo na zo yin bi yu. 두텐보다 난이 사관이 주부침식다 자신 둘의 인취배 미카진의 두제뉴의 칠 장기 김노로 뇌동 집에 김이카도로 타미시 김동기 양아의 니주인의 도마탕 두텐보 카지기는 제 장기 김시 자도로 침배지 신규 구와탕 루와 다가내신 초점 집안 타나 미세 따길타 두제 원진낭 슈부소기는 제 미남계 최소대당타 지조 대자리는 노지 특진 수유 대디 두제 팀비는 김장다 지조리는 너와 하장기 전부식지 이내지 하나조 창라 통급 타마 팀규매배 월식 수비는 윤동 하나조제 타마 팀겐기 창라 통급 타마 뒤에 있는 슈치와 팀규배 루고야 너와 하장기 저담 강인스제 슈비는 제 타마다 창라니 두직도 최위는 타마기 두시야 뒤에 있는 제 첩치로 누구유 디니 도대나야지 예균나조 뒤유배 디리 카다 나와 미부 루유 다가내신 로아소기 집에 뒤직남지 왕제 칭우수 풍소팀의 대유 창리지 희숙정신인데 풍소팀의 뒤직남슈의 누구팀의 뒤직남지 루유난 카참주유배 타마기 두시 뒤에 있는 제 첩치로 주유배를 재산지 창라 통해 급수 있는지 타마 팀주민도라 디네지 사제 쇼장의 대네 사제 대미 최단 거시 슈웨이나 대야 진리지 사제 쇼장 토 세브르 괴베 사제 민장네 사제 타 디비지 케주 여와지 구유 니니지 규제 대조를 루미 카미나 주제 루미기 토레야지 사제 난기 규제 타 미세 페누이나 외치규 숨니 규제 장마미야나 서숭 모비 규제 토네 사제 창고로 타 인공 이지 인진 제구유 신이 튕기 제외 뒤주당 규제 긴송 뒤윤 등에 있는 제 사제 소비 최시디 인지 인진 제구 아니지 사제 쇼장기 낭균 시행을 되네 유럽 제조리아 치든 두바 제구 제장지 사제 쇼장을 되제 사제 데미지 단대는 개강 친구식 그래도 다디네지 무세기 베누 사르바시 슈베이나 무세니지 균디 세기 리시 임바참도 마세 도둥지 최대야 7인 매상 10의 민영부시장 불수의 발입 최대의 민대다식 도구는 강인스제 슈비인은 최대의 난라야지 미의 민금래야 골구신도 치외 주주 부승 초보 예배를 오늘 최대의 난라야 주주 가르당 가르유스제 팀인은 대야지 무세래 갸인 난라야 디가라키 니슈쨍의 내 숨주 바라뒤와당 도둥 안지수원타께 댄자 디즈소는 뒤제 토비요라 팀이 주주 가바당 가바소양 뒤유배 제단지 무세기 비누이나 항상 시크레도 디네지 야셰 비누 서버시 모두 슈비이나 에리 수릭 심중민의 심중 제부 규제지 사고레야 야셰 팅 니네시 팅레레야 케 갸단 주점 세비는지 닝시 차 미딩으로 포게 팀의 포제디 야지지 시주시 계점 조건함 사고레레야 야셰 팅 나이엔 상견레야 팀니 디리 포제 대회 용어에 바래 딱든지 야샤 세비는 대지 닝기 샤넬이야 차 미팅으로 포게 팀내 포제티 용도 동투라 팀이지 팀내리 망부시 연구가 야두비게 대딘 미수의 균된기 조의 공시 년바로 균도 당대 인리 두두레레야지 야샤 마체바라 사오 연지 둔다레레나 야샤 도컴 추비 있는지 기랑이야 팀내 포교야 뭔가 두기도 팀이지 나조 야샤 피는 살아버리도 오늘 행계 졸아야지 리미 처굴스와디 근데 이미 고르슈베이나 대한 되는지 제로 책동 구비구비 구직로리 계지 계란 말부터 공신 다조 냠지기 총팀 숨주 수십에 낭된 따라 땡기 잡기 장외기 내지 리미 처굴기 자주 되니 미신계 최소 개발 제외 제대로 제정이기 차다 차슈 다른 신 총군기 주소 전부 강야 매고 걸어 물어내야 쓰기도 이니지 대단다 참지 천다식 양인들 차병견 대단 딱지기 제시탄 차기 주제 제시 디민지 수시당 처균소래야 실송내지 공세기 차긴카 제시로는 신의제 처구이기 자자난 우슉 조비 바래 디닝 안한 조지 리미 처구이스버디 근데 이미 다 디 배용고를
내지 고비 체제 수단기 루팅기 제대로 식수비는 대야지 하나죠. 고비 체계 명시해야 하나죠. 매도 체시 주진 체디나 지가르기 규다 지규 맞아. 지규 가바타 가바 디규직게다 인 저규소 무슨 초고 뒤유 무규 대다기는 지 미리기 깨잖아야 편부치고 육점 맞아. 도둥지 미 내고 누구 토로 동에 누구야 아침부터 대유 모자에 뒤에 추주나 미루어야지 체류 매바라 커섭도바라 지배한 가단이지 칼라소단이야 두유 개디지에 칼라소단 루둔 무중배인의지 수주망고 돌아두어 마제 세대난 규비에 재전 호비 무주인의 쇼주유 대띵 매도체 요구급 최바라 주규 매바탕 차기금내 뒤주 링부 무구를 제규 매바라 매차부당의 뒤둥나 무구를 인하 자구구도 딘데세 제베네 제 고비 제나 뒤베 추주 제다 미루어야 체류메바 그습 지도도 딘네제 냠세 참마의 세리 가시 지슈비나 대야 당부디지 비라타 아라 카르니 세리 동기민도 딘이 제제 동비나 제 아라니고 미루르난게 심제 토르치네 루어야 느균 첨부 부족이었다 이버디지 센슈타 보제 냠도 세주 지금도 김진이지 보제낭 뒤비에 서규르탕 센슈낭기 개니 핀주 체네지 서규르께 소식찬에 디징나주 류비 주지말라야 포두당디 주지말라야 쇼리온친부 수비도 디네지 순부디 조마주다 안야신예미 릭바완에 냠도이너지 서규민도 근데리스제 슈비너지 조마주나야 뒤비에 안타 야신예미 낭기 샤오선에니 핀주 체네 미 류비낭기 포와타 규모 침부솔라야 안내시 올라부도 제장지 제전소 내 포세토이베 민남기 공세기 전쟁가 시베체디 즉 세리 공중도 있는지 냠서 적용도 내지 론의 충화라 루티기 롭스 직접 거시 슈베이나 대양안안조 어느 충화 달아야 루티기 제대로 된구와 뒤 집안남 로칭외 균기 중부 미급 롭젠기 낭둔당 저유밤 양지 삼 군주 소라 편비 중동 님부티데 셰비나 제 로충부르 균네 셈미부 치도 뒤도당 양 정규기 티제 낭돌이야 토지 제보바당 사르도 정진기 천자라 겸바유 양 보고 양바달이야 뒤도도 동아 제보바 낭돈 또 가서라 연지 버디웨 배창데 전된 도서에 탑시젠 용도기 조편에 라젠나라 로네도 법도베디 벤 치부 충래야 맨 크딕젠 진급 나르체 둠바탕 나르체체데 데비니 지 세데라 산도야 아치브는 신리도 디는 하나조지 정지 뷰제 링이 뜻뜻 식슈베이나 뷰제 리베 정지 시에 임베이나 지단 체베나 지세 남세 임바다 카도야 하장 용진 정지 난도 니소 다와네 통규미 뷰제 셴베 정지 임베이나 제 정지 난도 니루 대신 카도야 당구미 디네디 지고르 슈베이나지 뷰다기 정지 시에 임베이나 정지 난네 팀 응르시 대바시 튜두마세 더동 팀디지 규진부르 뛰드비 다디 초야권의 슈베이나지 뷰타베 정지 시에 임베이나 추다 냠세 시베 급 슈르디 싱 더동 좋아이나 하장 응르시 대바시유 정지 당 추 냠세 시베 급리아 추 난도 니루소 다와니 동기미 계시 정지당 추 냠세 집에 가봐야 정지 휴르가 와마세 더둥지 휴르 차회 정지 더 가르담당 양나지 추 낭도 니루 통기 여비는 정지 뒤 뷰제 셴베 다래도라 이니 제가 나주로 정지 뷰제 등이 득득시리 디니 근제실야지 장도 세리스제 스기어스제 슈비나 디니 제가 나주 장도 사자탕 도 정구 사진이니 대내 미지구시리도 장도 사자스러와 디니지 된자탕 미대당라야 노범이바다 수주된배 세리리야 서탕 계지딩대야 겐텐사제시 표시유라 랑계기 장도 사진이 에에진배 통제경님 랑계급기의 장도 사제기 총단이 입고름시인바탕 비리딩는 님의유라 담나 로마탕 신주유바 비리래 오세리 동댄초야오 퉁졸기 계도바로와 송유 비지 민남라야 장도 사제니 장신 태미바 겐금 코리육상부 워게 된자탕 박소미비 세리시인바 덴베치리 민남라야지 셈테부 사조바타 고리육 순교타 안박조 응고 자구베이나 세부르 덴유 디넨 아랑조제 코미 로제 강중도 유미니베 고식 슈비나 디야지 로제니 균딘게 조야나 조구시웨 민남라야 팬티침부 주임미 윈장 코미 로제 닝부 강중도 유구이나 고리유야 노견 침부 수구유 로제 난도 덴나 신타 셴게 장 몽소 제리 편진 뒤에 개디 코미 로제 K
kenyi ta nyam tu sawo la be na longmen nan gi jegri gi gyu te da se gyu na kyam le sawo gi chu le na zo gyun so ta ti kin be sing le kyeong ta nyeri so la ya shu gin chim bu te ba ma se mi ri gi te da ni na no de sap chin su yu che zang na zo gyun den gi zo ya na ya ji kun mi lo se te da kang jung tu yu gyu tu dine jang do zhe ju gi nang dun xie xu be yi na jang do zhe ju di chun jung yi la bak zo qing jung tu dang yu 장도계 초화탄 우리 순경 제주에 모부팀이 잡았던 양결의 대주 제바 팅가르 대주 제바 리기네 두냐르 제바 레코랑한 갸르키 제바 갱우기 릭 순경 제바 장우 유군냠도 천혜제 자굴 장도 제주 뒤에지 미남계 천혜계 고고 공토방 맛에 더둥이네지 그리고 순경 제외 고고야 공토유 아주 제주 지딩 제리니 장도 제주도 치고 받디 장도기 김제 때문에 장도기 사전요와 다른 시 리기 소자기 샤미소 등 런중 규제 따위 견제 경바 무주매배 루이 뉴네 그러와 지주 랑고라 되바탄 양나제 단계리 쉼부소 다르베치와 경우 고르기 중규 따고르 쉼부소 다르베치고 되는지 안한테 장도 제주 제단다 장도 제주 기능도 있는 디레시도 디네지 군대 접제래야 맨은 망쳐봐 시대 피슈비는 당부지 차 망하고 세도 당구에 걸려야 차 개량 망하 제지 출구인의 미리고 있는지 주신비의 효과 수업 도도직 타나 누감 야나지 선수 도부지 루 다른 이제 제 바라칸 사리기 둠제 루고 있는지 차 딱딱한 바라수도 규타바 세도 수비 있는지 생외에 걸려야 출루야 망하고 있는지 둥둥직 십십 수에 차나 루고 있는 규제 마동도 네지 카차자고 생우급 세벤 룩치 잡이 이제 제나 공어지 룩디 냠도 응급이 이제 카차제 마르동도 이제 식지 망자고 세도 쉬비 이제 타나 식지 망자고 쉬 이제 무제 똑점 메다 첨부 당지 타나 룩이 이제 식지 망자고 정신 이제 제 용도 동도도 이제 현재 조야지 차르 펜살로 식슈비 이제 차르 두부 제 크루탄 주식 냠도 세니 두부 쇠디 괴지 가품미적배 토 칼라이나 신비유 게디 정독소는 좋아 딜레시 바차 디네직 자료 비라 비라 동급 비라나 자정우 비라기 숨지 직룬 좋아 하장기 신부 자도 당 자료 자세탕 대안지 자세탕 디르급 디에나 자료 상리기 뚱내 루밤 양나 자세탕 디르비에 제레야 자료 거르구 파워 체크담 타나 루비나 탕기 좋아이나

0: 아이나 데냐루 나츠가 라르마 툼체이나 타 돌리총총 레즈 타 타르소니 나스 제크 소충 조그 레콘티리 라르마 사차다 데나나 그 타르소니 냐루 그 타르소니 홍산스 게다여 타 그 단샤 디마 로마 부티르 타 로마 부드 네르드 하참 타르소니 간제도 냐룽 사상게르 데 냐룽 사차이나 타 다다룬 나홈 냐룽 블루마 스카코 나르그 나슝다 타 타소 냐룽 그동 아초 포르 삼바세즈 데 하죠 게라 쳔브레 포르 삼바 데 마오나 아초 베이 사차이나 타 베이 그 아초 조체스 땡루 조체스 당한 베이그나 파파츠스스나 따또 초마도 여 하죠 깨라진 버 다리소 니코 와츠 뜨제디어 때 마오는 아주 간즈 그 게사르 중체스나 땡 아주 간즈 그 카와로르 가우르세즈나 다 간즈 그 자탕 간즈 그 다리소 니 아츠 그 게다츠 그 나즈 군지 그 마펜 추추데 코즈 그 다나 텐텐 카세즈나 땅 아주 그 초마도 하죠 그 땅 아주 다리소 니 마마 리네그 다사가 조지레 어또 처마다 마마가 로지 다사가 게 쳔버가 존카가 사샤지레 데 핀조가나 데게 바콘다 땅한테 데게 메히그 룸바세자 데게 이룬 하초세자 데 이종페 맘비어 데게는 쳇제오네 데 자치카르 자치카르 데 제코 림바가 다르소니가 나 다니엘 코레 어때 자치카가 자탕 자치카가 다 나르가 나츠가 탐부가 나르 진람기네 도그 고즈 다르소니가 다 진네 페니바가 다 다르기네 고즈가 다 다시 신주페 야부시지기드나 산야부여 데츠온데 가는 세다가 자탕 어때 세다가 자탕 다스 세다가 나츠가 베그 탑네 아데 세다가 계사가 계사 자우 정자 따뜻 좀 세다는 빼야고요레 데 마세 오든 가서 따우가 사차이나 데 안 이코가 사차 따우가 이코가 제 정세즈네 따우가 이코가 사차세즈 또 처마다 하장 다르소니 잠물링긴 깨다요레 데 따우가 공방 가서 다르소니 장주 민지 지향스네 당한 베고 베코가 다 리느가 따나마 따나 다르소니 나로 간직 사찬 다 따우 베콘도 깨닫침 붙은 도와 대마오 차등 아트 장고르 장고도 나하마 군지 마마 근런 로뉴사 로지 멈피에지 대 초카 초카 아츠 카사 초세는다 다 장고노마 오는 아츠 장고 난카지 탕가 따시 따지 따지 짓다 따지나 아 답페 무슨 마버 드나 인사 때 대마오 차데 담바그 존다 사차르 따 제릉 사차 때 담바메 링쿠스 단 제말롬바 따 뜬로나 자치 세즈나 따 툰누스 짓 톰바 초만 다르소니 이코토창 하창 가그 사차르 때 로치 뒤지도 너 좀 가져오지 니 맘부터인도
1: 다 공능아 치에 간지 거지 사차 소소거 다 체주 된비거 이중 거주 방아 치시 손 다 사차 대소라 아 치 남준 초하루 시올더리 되는 아 주 남준 초하루 시거 바이르히 다 이중 대다 아 초란 좀더리 대거 차진 대거 모지도니 나치 이중 대다 다 체주 된 혼도 양무신히 파이게 몽초 주고 단 초이들라 군고 몽부시 콘데비가다 라친다데 젠하 대요 지중 그거다 겐체 치슈데렌도

0: 텐디 코스 마츠 데니저스나 닝공 잔자 데니 마츠 그 니마치 조이 코스 데니 마츠 그 스탐바야라 페니 데니 스탐힌 당히즈기 데니 당 마츠 그 저르스나 파나망상세기 메크 당 마츠 그 르게즈나 초세기 메크 초마요마 다나얀 용데 스티모 당킨 데모 그 데니 하창 그 스토모 그 난거 스토모 스티모 그 난거 스티모 하창 그 난거 체위 그 데모 그 스토모 그 고랑 샤장 데모 저리 데니 디 코스 나랑 데니 당 힌킨 그 야라 조라기 토니 야라 용네 데니 니 딘라 어랴 동창 마모 용네 요 초마요마 그 자자 그 그 시네 데니 당 힌킨 그 당나 니네 데니 나츠 그 당 신난다스 이나 데니 초마요마 사자라 또바 콤바라 또바 종발라 또발라 소바 담무가 짜히비고 몬든가 치다다리 데는디 이거스 나랑 조라는 요네리 데니 당행행하고 원아 요네리 데오니 존네가 나랑 항송와 할리바게 데니 저스나 장가 이원 용선 초선
1: 리 드링아 치드니다 따우거 데니 담셰비고 콜라 게니말라 토냠드 담셰비고 남바투 데니 콩거 냠뇽 수지콜라가 치진레 랍사셰바히 당아 치장구지밀레체논토 먼드니 요코사차 셴발라 예수쿰시 콘지요파 데니 먼드니 일로시직다디시지 다 요코사차 테츠거 예수쿰시 통 룰루첸다요나 데나 예코알라 데니 옴초비거 ᱡᱮᱛᱟᱥᱤᱱᱟᱭᱚᱱᱴᱟ ᱥᱟᱱᱤ ᱛᱮᱜᱟ ᱛᱤᱱᱤ ᱛᱷᱮᱞᱤ ᱥᱮᱞᱟᱪᱤᱣᱨᱮ ᱛᱮᱭᱚ ᱢᱚᱱᱥᱩ ᱜᱟ ᱛᱤᱱᱤ ᱱᱟᱢᱡᱤᱝ ᱪᱷᱩᱭ ᱴᱷᱮᱞᱟ ᱯᱷᱮᱢᱵᱟ ᱢᱚᱢᱵᱩ ᱥᱮ ᱛᱷᱚᱥᱤᱭᱚᱞᱟᱨᱭᱟ
2: ᱛᱟᱝ ᱟᱛᱚ ᱠᱟᱱᱡᱤ ᱥᱟᱪᱟᱭᱱᱟᱛᱟ ᱥᱟᱪᱟ ᱡᱟᱪᱮᱢᱵᱨᱮ ᱛᱟ ᱪᱮᱭᱟᱥᱤᱱᱞᱮ ᱪᱷᱩᱪᱮᱝᱟ ᱫᱚ ᱥᱚᱭᱚᱨ ᱟᱨᱮ ᱚᱱᱟᱛᱮ ᱫᱩᱝᱠᱟ ᱪᱚᱵᱡᱤ ᱨᱮᱵᱟ ᱛᱮᱛᱱᱟ ᱡᱟ ᱠᱟᱱᱡᱤ ᱛᱩᱱᱟ ᱨᱚᱫᱨᱤᱢ ᱵᱟᱜ ngatsu tata sezer jekho gu ta ej rimba ej jo ej son ej nga gu ta yiko trocha gu sandi chimbo ndre

어때 뜨나 인사데 나서 삼지도 나서 간지트 좀 같이 나 이거 쫓아가 징 사차다 다리선이들 간로나 대진에 따지여지 이컹 따 가르 자탕 나차 처마다 하자모 뭐 따지여지 뜨나 인사데 그거 가위고 밴다 넘버다 이거 와 처마다 나서 간지 베리사 자 그는 당장지 간지 내초지 간지를 페바 처마 그래 아침 뭐 여기까지

제시나 참에 장게 최소를 답보 야보자 년카 채와 최콘스 만조 세와인 공더 세와 마셰바 추단 시바 지데 인지 세남자로 장년은 겐커로 장게 파마돈 젠페 천다 용은 겐커로 대진 파마난라 시제시나 장게 따그 토동게 겐게체데 야보 커니 장게 척을 야보 뒤 척을 답보 야보시 척을 로소 야모동 Sumba yina taa ngan cui shen cuo yon le rewa xie jie xie na. Ngan cuo cao mei nyang te na chung yue na chen nong de me long we dian jiao ge xi jia le do nam xie. Lo zha dong chen cuo shen cuo cao ma nyang le xie ni. Che ge la sa xi den bai cai suo ge nzi rao xi nyang te zu.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Егорова

0: kirang ki thukur nang yu ni
1: ngan chu thiring ki ling si yi
0: thiring ki ling si
1: thiring ki ling si
2: Nyingme zibay sanro lhengye kung kha msa, lhengye na sanko tsu bai lezen di Zhongyang Longzhi Nyanzhi Jijub le kung pyo ge long chen ki Tiring ki lingxi si bai lezen zhe, kuiba lezen zo jo shu ge renji wan du yin la
3: Kumo basa nam hi
2: Lo nama lhengye, ta ting ki Tiring ki lingxi lezen nang lo la Ta nye ja, cha wai to ne, tukuru chenpu na se mi ji yin Ta kong ra ni, cha cha chi zhe, cha cha si du bai ji lhengye ki jindo kham zhe Li yao de shue di yin la Ta kong ra, Chongqing ne, ane 飘了呀是吧徐三垃圾狼狗的姐姐嗯都是居民了呀他就把人忙不累你说过呀咱们这天朝外定了呀过节的民生老给咱们这天了嘎达就呀天天姐姐特多银了咱们这天了嘎达吃年冬还是去托节嗯你提供了的飘让用用给你预估是那天给理工给 다 유구르야 알바 고디 동예기 치도 있나 아니 즉 차가 줘야게 제시된데 소요도 가라
3: 주장
2: 다 대다 딱다 튠지야 알바 아니 차가디 라야 오다 디 고르기 내주디 인라 다 내주디 랭게게다 초망고네 퇴유기래 알바라 쓰예유기래 다 이내 디링 중 10점 슈브 있나 다 디야 다와 콩메 알바 다와 초비 세둥기 님데 있나 표랑조종 진내 유고 레공기 다 제요기 유고려야 꾸디 동야기 익제시 점도와라 다 대난로를 이나 대 차가 줘야데 림바카시에지 소여샤 다디야 표기 다르바 진내 유고기 태기 제요기 아니 점자 팀제 빼제 다 들라 가다 치숨주 연 토바 이나 고르 치지기 차가 줘야다 칭업주 연 토바 이나 고르 치니기 차가 줘야 치야 연 토바 이나 고르 치숨기 드네 칭업제 연 토바라바 가다 칭업제 연 톱제 아니 즉 슈긴 침보소야다 정말로게 졸링지야기 그러바
3: 시장
2: 내주딘데 차바 이나 아니 즉 커도그라 고무 칭업주 담배 세시 체제 아니 차가딘데 저기 있다 칭업제 연기 내주디에 대공기 지보기 섹세 와 다 지보를 차샤바 이내래 유고디 급디디 섹세 디베디게다 취제 아니 지보게 산동 지보게 로바다
3: 아
2: 유고디 게다 지부 시부 차브바 오다 티난다게 아니 게다 소토부 이나 아니 오다 티마지글 고르칭업 주의 차가 주기 예스 오딘 저기 캡자티 베베 제라 이나 아니 콘도 슈베다 로바
3: 동진기
2: 리아오데라 고란게 이내네 고란 대코네다 게다 독스 유브딘 저제다 차바간라 아니 소소랑 이게 딘데 처비아딘데 처 조디 초블람 란제 오딘 저제 아니 미 쳔바 도고로 소 토바르치에 어딘데 얘기 찾아딘데체 아니 아 다 고급딘데지 코란게 통두 임부 있나 아니 중진내로 와
3: 다
2: 중진기 중중내야 친제 코란게 파르티 나로라 파르티 까만 이슈 쩌니 학세지 도가라 데 나로라 코란게 규림 강글로 발이 체도가 중진내 독승아 펴라 존예 이스 아니가 라지 랑고 데제 존예 이스로 와 딘데스 제제 아니 나보바 라지 랑고 다녀 망고지래야 체기도가 nga phyo la to ga yi tao xi zang la sa ke du ge de de shu de zang ba ani mi mang wu ji ge hang san do ji ji
3: xu zang
2: phyo la e la sa e ji hang san ge ba mi de de che je ani gu du de ya tan de ka lo ba de ba ko na ji to ge do wa ko nang ge to du wo yin ji ma de lex de tie zum chi ge do de le da yin le ju de ya ke le ke lang cha je da ri wa ji de du wa 말하다 칼로와 로고지 고레스 딘레지도 있나 군이 파제 조제 로고지 제체제 고나 주 숨부 염도 중진에 튼도와
3: 슈장
2: 튼제니 지금 람발아야 따르바 제종 이내제 따도바 파리키 캡서 유베던조 믹세기 서지던조 간고로 파르렌제다 규림던조 까만이 슈제니 얘기 나올라야 아직 독도치 튼제니 강가디 나올로 루도알
3: 따다제레 리오더기 nyendu langbe ge da lamti ti la debe na zidwen ne si jang zu ge lam sumji ge yu jie ni shuo nubla pe gyo zirba la
2: zhele zhele da ji sumji ge shuya de da zirba zhong qi ne ni penjong la ya zui pe nye ge hakba tu muda su su dan jie zhu nye mangbu ji ge da zhong yu qi se mi yu ge su zho jik le zi jie su su mi zi ji ge rwa da tin zhe si che jie ni nye ma 망보 중규 능기 능기라 스르네 제야 주용 거여봐 다 딘데스 주제 코랑게레 다레 리어데라다 코나즈 숨비 이네레 다 스르네 제제 쇼 누블라 제클리 글리레야 주도와라 다 주디 좀 봐 스르한게 주도와라

0: shukin chimbu tembe, chara chicha jerwa, tsangmalo ke tona chimbu shibu nansung lala. Ta dine ya sidwan ki gyu dhubwa ne zuyu nanji, ane, chamdu,
1: chamdu,
0: chamdu chongye ge da kuyo dhubwa, ya zong mambu jing negi dhubwa la tonzo che de, shugo ya yon je, ane, gongbe kuyo la ya le, rwa, le, ane, juk juk la,
1: lasa,
0: so lasa legi dhubwa la. Ta dine si che je, jik, nima, dom je du, rwa, modu shugo je yon je, ane, tar lasa lep du yinba yinna, pyo ge da, je yo ge nyan jo yinne je, rinne yu gu ge,
1: lingu yinne je,
0: kuna zu sangwa lo ge, tona nan je, kuna la ya jiri shu ya da, rwa, jira chi ya, dinze shibu nan song a la.
1: Xu zang ta zhang shi. Da nian dong ti debe ge gyurim chwe le yinna, ngay nguan ne cha xa na da pak jia sab shu di kong zu da ngan zu ka lo wa che li yao de kurang si zi kuna su sum ma ne yung di su ma tang tong mar ngan zu pa le mi ngon ma xin bar ba. Da xu gu ta sa le da nima diyun ki gyurim na lo le pa zu xip je tang tong mar ngan zu ka lo wa kuna ni cha xa ne le ngo zi min bu yin ba. Zi kata ngo zi min bu ru che ge zi le o le din zhe xin nam ba shi tong wa le. Da xu gu chi du la sa le du da la ba du lam pa ra yinna kong kali kali ship ship ship yung du sam ba pa zu jib cha je ju go sum ga lo ge da an zu chob la ya yin ne ri tung la thub lo du ba jik paro ju khon je pang ga la sha ru chob ya yin ne ri
0: shi san
1: gyurim din je ji le tan dang an zu da ji zo ge cho we ge khun de so ro kum ju di ne le gyok bo ji da mi mang che da nyu shu ga la khan zan ju ro ba ya din je chö le ani so so ge cho we na lo le khun de so re zhona den ba da ya hao hu si ge ji ma din je ji chung ne le nge chine din ne yu go ge lam ti ti chö le chung be ge ngo sa ji ji ye sam ge do
0: dunbe tsepo shi nimu de kurangi da gyurim girwa nyen langbe kamani zanyi yube tsamjate dunbe shi nimu de be zunga la bewe nimu thakaraan la gada chi chikdung dunge le ge zunga ani da tanda duba chi nyedong le ge duga la tade tangbu che shi rwa ani chingabde jo rwa pyoran jo zonge dunbe rwa tade le yong supe di dabkuro ge rwa la tade nde sungdu ina ani jinda dunbe tse nge nimu de liyao da kurang le ani pyo la ngun su le bade rwa dinde sung du yin na zamja tiye pe ca bade ani pyo rang ju ju rin ne yu gu li gung gi yin ne le zhe yu gi shung ju gi che rin pe je rwa su su du ne da chukbe dung gi nimu ne yik je zamja da chaka dinde zhe gi yi se shi ti gu su ca yo rwa ta se shi te lu nye chung yo rwa xu zang dinde ji yung du yin ba yin na de la len zhe che do
1: wala
0: dinde len zhe che du yin ba yin na kuna zu yu da shung ju gi rwa 체딩 근데 배열에서 나타 중진기 차달이 여도 이 라지 랑고 대제 지리 니동 니질 하점 규제 아니 변종수 용의 니동 대 차도도 깨자 취도 니동 대 능로라 이내래 초 망부네 변종기 제종 이내제 미주직내 소 리바라 응원도 배 아니 다 대다 이나 변종기 진내 요구 지자기 내제 조르바 세시지 대다 튠버다 중조기 지자 제배 차가 쭈베 시브레 세시지 요르바 디다 이네 튠두스 하바도 이네 타테 낭둔디게 요르바 강간조 괴에디 임바 요르바 딘데지레샤스 다 휴자 타자리아데라 이나 고르치 응업주의 차가디 쭈쭈인스 캡라체도가라 다 가르쇼그레 뒤네 케랑바디 응여스 튠도도 기와 체도가라 딘데 스체장이나 다단다 디르가자도 바직 저야딩라 이네레 표라야 차가딘데 제기 젠즈치니
1: 모스티노
0: 다디 다다 괴야르치르와 지라 딘데 지야 기지 괴바다 튠버르치 다 대공라 이나 년 딘데 망보 란제 동주라 조송 망보 땅이야 딘데 망보 제출다 망보 진년 총송아 다 이내래 동주라 가르시고래 슈킨 침보 직산동 지보난다 다 다르게 리어데 슈킨 잡아 딘데 톰냐 좋은 괴보래도 휴산 딘데 인도 다야 지 갑조지 교르제르와 대답이 직무디 동당데 갑조지 교르부 이내래 다데 야지 갑조 사바지다 탑시 사바지를 쓴게 다 휴산 다리 리어 더기 치자 되라 메시 뭐에서 다디 초 체시 된제 다디 중재 디제 다리 리어 더 가르쇼긴 디 변종나야 유고 태게 용법 디데 소토비어스 고된야 요 말에 이내레 다테 대진배이나 즉 변종나야 로가 교르도 유베 유고와 망부지기야 심나야 즉 축질란제
1: 시자
0: 다 즉 침배이네 삼삼직 중세에게 야쇼긴 소야다 단단한 로마도 부 이내레 레친 조야라야 사빈데비야 딘데기 뉴버치 중요하래 성기도
1: 다 차차 리얼더라 치자게 차가 거로 증급주디 저거를 잡아 다 이내래 거로 증급주디 아니 컨데스 주치야 이내 자텔이야 체시 컨데 유미텔이야 안주 그래서 제외기 미네스 제대로 쇼디스 봐 콩기 나베키 랜디 이내래 하장게 다 승구테베 지르샤 차게 거들링더 위는 리얼더이 차조 쇠다 잡조 나와디는 您呢？您他过年推荐了修个银饰，他查出

0: 아니 지난 동물 직접 자사도 가져서 데 로얀 주스로마
1: 레라
0: 로얀 주스다 자제다 아 도와 루시에바 시에마 직치리 수도 좀 맞다미 로얀 주스즈 메드 메로
1: 레레레
0: 시에지 체니제다 갤라쿠지 데 로얀스 도투스르마
1: 레
0: 도치제 아니 로얀 주스디 조제제 쇼리 단디 지랑기 공스
1: 레레레 갤라 다 데디 두스에 지기 다 지 도와 간제스베 슝기 덴제 로얀 주스지에 이네레 지기야 신당 소이네레 진짜 망우질네 이제 지기야 진짜 수 소에 가는 거네 차샤네 도서 야르침으로 봐라 때문에 근처에서 얘도 직접 결로라 공수부리 벤처 멤버 리니니 저 체 공세 두리 때 팀문에 차샤한 지기 레안트스 전주 되는 신기 지기 남아게 리세기 지구 된지 니에 니에 당당시 지기 롱질이고 된저기 근저스그리
0: 됐어요.
1: 홀리센서에 호든질링요리.
0: 아, 랭러스. 근데 대체전 지나서다 아, 쳔바카 리셋 탑딩 치고 신들네요, 얼마.
1: 아, 네. 근데도 급디디지 근저스에 니도 죽을로 지기 나가체 종라야 하는 저기 제 리셋이 접전식 배우리. 대니 별로 망주 죽을전 롱 주주코에 된저슈세 직접시 배우리. 딩은의 차시한지기 같이 죽으지에 되게 능신기 지기 레센담 생지에 양지기 유스랑기 지 근데 스비 과세스 말에 응외메리니 시샤 츠베기 제든지도 다 두승은의 차샹 지 두스 추 뒤지 되게 능군의 지 근데 스비 야 로야 지수 사브지지 딘지제빈라 다 딩은의 차샹 망조이니레 스무스긴 우지이니레 차장기 지기 tenzhou chi chebu tabusula.
0: Ani, ta rizhoi chebu chebu lingya rwa.
1: A, re, re,
0: re. Ta tu zungu na chacha na chigi gardi kyaa ina na chazang chigi chargui chi na chansan kena zungu zi chigi
1: rwa. Re, re, re.
0: Nasi, ta tu chigi tenzhou ki karso ra tumri rwa.
1: Re, kina.
0: Tosa di chaya rwa.
1: Re.
0: Lasi, lasi. Ani, tando tirang mimbar rinne kungsi pibe ta tato logla kungsi zu rwa.
1: Re, re, kina.
0: E kwar chi zulana.
1: Lasi, lasi. Ta logla ki kungsi di 明 디스요르라 로그 지규 켈레 체인 콘스 딩문의 차샨 다지기 조 지기 흉다 파주 지기 저 조지 딩지기 다 남자는 이 딩지리라 다 딩문 자장 롭적할 차샤스 주나 로그 소에
0: 로그
1: 두슨 로그문의 차샨 지기 야 랑미르기 캐준다 여봐 수규기 캐주 여봐 양지기 딩디기 캐주 여봐 딩지기 로그 망주 소에지 두슨 롭적할 계요르라 되게 능신이야 저기 그 정전 팁스 말에 정전 팁 어딘지 이제 두수제 남자 딘지 링요리 되게 능신이야 저기 챔버카 지금 오늘 차시한 지 조스 국자 되는 맞아 로레 야 저기 되게 능골 저기 이제 마무지 고구도 가라 도스 차장 어제
0: 도스
1: 중에 강기 이제 딘지 고구도 도승원의 차신이 먼저 도스 깨고요
0: 아 네 안 넘기래요 마무리 유래요 됐대
1: 내가 마음이 어리니라. 다 딩군의 차장은 주기 지기 건져스리. 총가이니 더 주셔요. 다 딩난 총가 먼저 지기 내가 마음이 로드 로스스 제제 경기 쇼국도가. 다지 총가 주지 총가 능구를 딩군 차샹지 로레이니레. 어 지기도 봐야 지기 흉내 강하는 걸 배주지 요새 차장도 제 요래.
0: 로제다.
1: 로제다. 차자도 수요래.
0: 비기 총가드네 미디에 소소 거 오시자 디다야로
1: 봐. 레레레.
0: 잘랑 뭐 통증아요.
1: 레레레.
0: 알레. 무슬.
1: 당은 주기 뒤지 그 벤체 로브제기 정제 이네레. 로브제 로브스 있지. 녀바 차샨. 다 먼저 퇴브 수용을 했냐라. 지기 로브제기 지기 벤체샤나. 가장지 수입인 디걸 퇴브 수용. 양지 보고 수입인 좀 봐. 로브용은 차샤 마구레도 가라.
0: 응.
1: 더서 차장 먼저 양지 그도 디웅. 더 커도 지기 디제 쳐줘 건설
0: 건설 거죠
1: 어 거죠 제 쳐줘 어디 제기 디스 디스는 차잖아요 지기 어 롭제기 우진이리 김다이니리 차장 역시 지기도 쓰다 제 죽은 안 주지기 주요 더와 지기 로그에 스트레바 차잖아요 센트민도 커도 되네 녀 쳐줘 도스 어디지 어 어디 이제 시도라
0: 다시 뭐지 지기 저거 그랬나 지지얼 맞다 소소 지기
1: 제 저항은 내가 아니다 단대기 로그에 차잔 슝기 그게 남자군의 차선 그게 근접수비 지구 버바미 주지 내리 쏟아 내리 그게 저기 어 도상 지구로 인도 잡이야 그냥 집 잡을 건 이유는 녀토에 요 말아 먼저 세비디 먼저 알마도 처음 요 말이 지대로 인도 잡이야 지금 먼저 김다 그거 다 따라 그냥 로그 게스트하스 된지 어 로저를 퇴부도 수지 냐도 요
0: 냐도 요
1: 어 대회장지 먼저 근접수비 참바강도 냠적이 직 제구 망직 비교하래.
0: 어.
1: 다 도중은 차시한 직이 데니스 말해. 데니문의 차시한 수준 직이 동스카고 원부진지 소리다 직 그 여기 시주 규자지 얘기.
0: 어. 아, 네 원부진지 얘기. 다 그래 시주.
1: 어, 시주 규자지 얘기. 진짜 얘기. 레이든지 제브리. 다 디디지 디지디 삼배야야. 근데 소위 원부진지 문의 차시하고 있는 직. 어, 가지 뭐 근데 소리 직. 나라 부조매 봐.
0: 응.
1: 어, 가지금은 차시하는 그냥 밤만 매 봐. 응. 이제 마우지 두가라. 도서 통제 좀 야 소소 심는 원래 아 직 근제스 그래 직 다 도서로 직 소소 심부 천재 그냥 직 동민잠 도서 제제 직 소소 공식 민도네. 야 잡죠 도서 소도 직. 아,
0: 네. 더더더나 직 가서 왔다 기자. 이러와.
1: 어, 네.
0: 기자를 얘기 소주.
1: 아, 네.
0: 네, 라바르도 원부 진제 뭐지 뭐지 소소 원부 진제지. 엄부진제 데라이나 제고기 지기 미세기
1: 지중 시중 모자 네네 네네 다 혼자 하 막고 네 어 어딘데 동안 주기 다지 엄부진제기 그 얘기 다 근데 세 시중에 주자 지가 조대서 마오지 하고 오면 누가 소소로 지기 기건에 가르가르 유미딩 하고 오면 내가 다 도성 아주 지기 루트 제베 주를 지기 정카기 지기 멍수주 우지니레 차장기 땡조 시험지 능도라 다 친구 로전디 야오시 치소 다지 진짜 띵스부터 카세부터 진짜 쉬우지 취소스 제된 디 디마제지 다야 디는 고려한 코나주 마카리안 주자지에 고든제 제요

0: 파르기 림바니베 메코파시 진코니 고르갸타 니슈츠쿠타 굽갸 규마시 고르투주지 시인베 뉴르체 교르 진콩 키부유 흥이 잘람 샤동 토바티 닝치니 하사 파르기 저규 튜츠 추즈 듄 게니 추즈 숨 학점 파르통도 따와타 허가니 하사 파르기 저규 튜즈 추즈 지점 파르통도 따유 타제 잘람 규니 치규 치바니 산에 티게 총미 담 카조 티임바타 하사 타 닝치 와 저원 치베 균남 시도 규르유 지 숨부시 미신베 공토 닝치 총길 낭종키 쪽부님의 파마치티 메콜디엔의 광동토 닌크시 유골토 규부시 콩키 빠라타 아말라 미즈치가잠 닌치니 카체뇽미 콘소메콜라디에디 쭉쭉되바타 광동키 체사와 쪼틴탕부시 탱앙안추 닌친타 락도 카발토니 메콜토뇽유 타딘 갸타 딱진키 뉴츠 미콜러 냠린 체지 항상 괴베 촌난충 나란 청소 로베지 종미 촌 미콜키 리챵모 쥐슈비기 시숭바시 타제 흥인 자람 캡튼 지링어 주티니슈 학잠 심바타 미볼 티갸타 숨주 학잠라 테갈 펜바토뷰 하세 법조키 군지 리윤키 자람키 신칭 카타 편중 월키 디도 삐시라 슝뉴 갸바타 미지 튠지 송경 치바 탄섬키 계송 사덴 토동와 정십초 용니 달게 용와 람디 치바 제르 튠니 케진 대유 지송버시 사튜지 노르 축시 참게르 원진 체베 고 원진 슈비이나 하스 총길키 농외수 자람 속진 강토 레티 침부유바타 허게 정춘 디주 감시 지시 미콜키 코톰 나루니 워디 체규 고시유 팅아 딤주이 차긴키 김베 디주더 뷰 총소 시균 진키 치조수 겐진 치카부유 니웨 로시진 흥인 장람소 름피 샤동 토바 탄자 초부 장람키 름피 시부 뷰체 진불 충와타 편종타 사내 카발키 저와 티웨 서브도 침범마세 산에 티게 디주 치진 체규를 덮디 짐주의 책임야 코든 체규 계급자람 초부 초바 공시 속짐디네기 직협 진리 순바 도지이 안추 디주 킬레 창말 치도기 겐지 주시순에 디주 딘자타 교뉴 뉴지체기 권이 개용기 산에 카도 총기유 지모주 나와시
1: 퀄리티 토라 미통주로 껴주 담 소화 계시휴 현다 민주의 키라니 티웨야 휴도 중 소스 남비토니 조규타 소스 남비토니 겐쿠르마 소스 남비토니 냠주 소스 남비토니 타즈 소스 남비토니 가신 소스 남비토니 북두 문규르 치도 비부치 Kheda Nyamdu, Zhonggu Dini, Rani Ki Nambay Thone, Thirab Jin Nguandu Yuwar Chi. Zhonggu Nambay Thirab Jin, Zhonggu Nambay Jie Di, Bipung Chi.
2: Nambo Ki Thun Chi, Phoge Ki Lam Ne Nyen Zhun Shu. Tandil Hingye Ne San Shin Ba Ni, 중앙 미마 군급 룽친 레군기 폐괴 진람기
3: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 青年远航的动力 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롭중추 듄규치
4: 롭중추 야기용치
2: 롭중투츠
4: 롭중투츠
5: 生了叶公看不上，他的人家呢，三个粗鄙的人的呢，中央农村年轻几个不离工，票价农村企业，老不讲退休级别的人的是，俺那天的了三总比他年终休开密码加作业，其他个是那区别没体育呢，习近平的退休设备，中国开卷特别基础人路的工笔，老不讲集团级别难度卡级，人别先休工了。

党中央给网站里穿我谈三年党地高给列个年党中央给规矩规矩七炸都团结起不上去党给曾祖坑容他空没坑容给你把头恰去我一头年党中央给取代积聚他忙不积聚给网站松用起归不谈你把头党中央给积聚积聚给估计了空过的起归这个书记习近平给最起的点点党中央给网站团极度极度的经过之落子电表松用起归本地呢党经过之给杂团脱手应变推断那部军都吃没起不团有个党民众党给陆剧团中国三百偏见陆剧来三线起不团按照党前部的作用也不团按照一个前部的作用也不起归呢党给团结团极度极度的卡点起归的那个应不团党中央给网站松用起归的那个形式对于南西党中央的网站前呢推贴了党给多数起我团其实党中央的网站没不团党给日本雄鹿团南桥七桥四句松看个老大的马街的桥呢党以前么大的卡托的桌团让那抗下的区别给给注意错不抢住了党给估计你民给他们怎么抢着是党中央给网站团极度极度的经过这松用七八年那段极端我是他没给给巧我是点的没用不他卡叫人心他咋段人心给那段心不他当给我他既用给巧我赢了当当迷离他一个松给对蓝他列完了都不是件事党中央给网站他极度极度的经过这松用七八年把头当了落下了三个的机会当了落下了晚年党中央团如今心计也不谈党给关东了也不谈党人跟着增国的起步党给切不西这阵谈切不西这蓝子松念不起步切不西给蓝桥谈切不西给卡桥切不西给杂顿切不西给着蓝街的铁图托得把松图党中央团采取积极的机会当了落杆的三杆的采取题你把图党给填满了落杆为托你成果不谈你把头当给增足了落杆为托你存贵心你把头当给日本雄鹿团蓝桥七桥四句送了落杆为托你存贵党中央给网站团极度极度的经过这松用七八天卡塞为切不西给松集团早为切不西给浪家的基地让到俺中央给塔的别抗当塔基督唐林团党中央给塔具抗击塔基督浪的了党中央给感动抗击他几度崩瓦党中央给规矩规矩老大的起居恰因没掌握他就这没记不了破队没记不记起归党中央给网站松用起不他党中央了没对起比日不提人不王不王马的比米容地苏醒了党中央给苏醒困难里没不他没对起呢党中央困难的没对起归不提是党中央给网站团极度极度的经过这松用七八天满足极度的冷露军权七八天用手极度的人极度的冷露呢按照党给作为增足冷露团过这冷露人行马克思人路给西大团西大现代开发的机器给大增开心是件事极度的冷露控诉满足他极度级别超人对于不团确定一篇最顶尖之外谈几篇记者谈看样没都没容易满足你阳台比极度给关注谈梦想隐形满足他前年极度别呢极度体内没给了给极度谈加个极度强着是极度你满足国王给浪家谈就语音不谈极度的前年满足别呢天气为满足间谈师兄没比能去给用不是俺就当给老大的区别满足极度的冷露你极度赢了满足也点不谈这成越来让完也越发极度的跟对了越来没给给三百元基金出轨冷露赢不谈满足他极度送这谈不起的冷露赢满足国国内塔的被当为蒙西定度极度起的当中央给网站谈极度极度的经过这军权起不谈当用给落着极度起不当用给土木跟对了村不建立俺就当以自尊轻不稀释提到的钱呢前日的土木了取是他举不他忙嘴过年取他举不吃不到的取是举不起钱呢诺尔就他杂落人心给努军国把他偏到一把门塞卡到了人路他让那人路开始起的着了米举不他
确言民主文国宝的样片头一列当当一个别恰下撇业用我的关键动物只需全部恰度不行当中央给王炸弹极度极久的经过之军用切轨随我你满足极度给冷露美国随我他当能够给满足别美国随我们一把他满足国国内特别单位蒙西电图极度杨他把切轨随我一别天宁简单的进步你哪日来哪是电不是讲心当个月在两国之前就军权起的结合给机构的谈侵入给机构了世界机构了创制机构的建议的起的特别是被中国铁军的被基础人路给恰下卡第二度军队东轨呢你把的图当个巧用给国之军权谈抗敌的兄弟家为冷路给马拉退伍仓都当年当个国之巧用所给比如给人电梯谈当个国之阿尔来多当电把用给了给人电梯起混当中央给内切列个了极度极久的跟国际级别政策党蓝色推过长度东轨中央委员领导谈中央七十局中央七十局给军内委员领导建议党跟国际谈取取给搜寻引党中央给取取车技团结的立功给中央七十局谈替军内委员领导跟国际活动列个闭关党中央给取取车技团结的立功立志起的내체레기지름추구탄지구바지구르기차르구탄초경지튠주로지구내군디지치빈겐쿠르군초신다기추주추지튜주르리군기당중앙기추주추지튜주르리군기주루늄지강제탄지튜치디당중앙기거주거송탄레그튠딘용와른겔린치군당중앙기규주탄규지강샹当政组越在给拉到了团结起来，当个政组给人民从政组出跟国际给扩内，修起了党规不谈，当个政组谈政组现代化跟这话三不所归行，当个七十跟国际起修谈，三六逆起起修，忙做直组起修，即做龙骨起修界，军前面把它起了党规，当当一个比这些就就设备起来，当个巧用跟国际军用谈扛得了兄弟加不拉。你把头执行给你的电影当给两个月子能够支持被执行蓝色的那天他就会打探当给团员人部的新闻用为恰经我托让你给几个决定马拉南给等是慢慢是支持卡给给你的这位那天他就会打起的当给我这年当当一个给立功卡给恰藏了杨塔比公的跟库尔贵比卡公卡谈罗子卡都拉得了他的亲不起归马拉恰藏我谈千里当听了千点音吧库尔就推不起给当当一个给执行给你给马拉做的全用了金动谈却肯及听就的起别当给过这马拉谈跟库尔三个音信亲不达了深深起别师兄给绝用马拉中国开局典型怎么能给自然的顺便差不多不修给马拉这只假期行忙做了相对修为忙做列给马拉界恰不起的这些卡当给女卡偏尊这句谈偏尊娘之用的滚地动过不谈当当一个给列个卡吞就是谈扩的句谈偏正点兵啊扩的句用的滚地动过光国的年轻修为冷路拉得了年不起过光国的年轻修为冷路你按最当给冷路开心不牺牲中央接受局的陆俊策罗德新当中央党纪检书记的一头跟金属器官团中央书记处团中央执政协会的委员长也有密码推作军内委员长给党组也是纪检官给党组也用司局给党组窃取密码清官给党组窃取密码协会官给党组借给罗德新中央接受局的军内委员长中央接受局的列个的年轻学官三年卡当地震卡给邓伟给当中央了两个年轻修官借用他这位那段给新旧七八名样的那些取代区别日推动都当中央了广国的年轻修官不同当中央给开机土大街把拉到了七九年七段年轻修官推动给那段清白日他两个出给那段清白日推动都当中央了广国的年轻修官当院堂古迹列级不错团结前部堂列个开机没给了跟这月团结堂土里电给堂列里面带着增助了广国的年轻修官广国的年轻修官堂给着增助不下去你积极的切地
공고 니신 슈 구리 슈와타 겐지 쿠르 구리 쿠르와 탕린 치 구리 렘바치 치구 미자 통주로 줍시르 니웨 지소르 누기 기급 첨부실은 구지 치비치 난주 단기 첩시르 장고버마세 시중기 뉴제야 치구 지게프주지 시진핑기 덴브라 당용기 루드윈 남탄 사과르토 짐부카긴 구지 레지버츠로 뉴제기 민당위 심제 유구디 참에 준비 뉴제르 기론 주구바타 참에 계지 잠야 미디바라 뉴버치르 동군 지찬이 되나 탄딩안주 당당 기급기 차샤 피게기 괴고로 되나 난주 진뉴테니 최비 차유라 미최비 차야 된유 루드윈 망보로 레가 야부 주빈 듄버 학삼유라 심슈양 유메 원견 네법사베 워토 레가 야부 주비 뉴제 심바타 니즈 사바타 네드윈 사바체디 춘이 마도바타 용제 마심바 시제 만탄와 뉴제 심바제타 테르마세 터도 삼루 님부타 탑구 님부지디 카디엔지신 홉드 주부타 몽주브체버 디니 레가 주비 미세 금가레 칼레 망부 겹유야 주블루 민지비 제부로 삼드윈 다른 민주바다 타나 친지로도 주구유 텔라 탑시 사바 주미신부타 탑시 닝베 코미츠바 탑시 샤부 주미피바 탑시 두비 미튜버시스라 계시 튜즈 탐진진의 뉴제 체로마단치 튜즈 양바탄자 난주 규르주 괴타 지초르 루팅럽진긴 조정릉 구치집이 랭긴 지부 쿄가와 차주구시 천다 투는 서뮤 춘주민륜 초딘 섬나 첸부 추시 미티 세와더라 당당 기급기 차샤 지더라 콘도비나 구치 레지비 진뉴 랑제 테더라 토완되고 당이 조진 주르고비토 초용니 시균 뉴제 체로 기구비 랑제 되고 티안 롭종기 뉴제 체르기디 당용수 롭종 치케바타 라글린 치페베 타르즈 쳔부차바 치구바타 접신 구지기 뉴제 체로 기디 당기 람초 치조 시주 숨 체리단 튐바라 덴베타 로다 쳔베 라더 치구바 규르주 사르드기 뉴제 체로 기디 튜응외단 숨지기 레가르 사르드 정신기 군디 동케바 치구바 체리단 튐바라 피게 동위 뉴제 체로 기디 피게겐 두시 사바 라더 치 케바 치구시 균체 메바라 피게겐 넘버 4번 지구바 침다르 시중의 뉴제 체로 기디 계급기 스완 리군긴 구지의 슝뉴탄 리규르 치구바 망조 레기 뉴제 체로 기디 갸지 미마 망조 직주탄 꾸이롱 치디 로덴 규르밍아 땅기 지수 장구바 튜엔규 탐진 지비 뉴제 체로 기디 작스른 데비 닝덕기 레그카 무십 상숨기고니 죽고파 닝가라 톡순 집이 뉴지 체로 기디 듄규근 조람 띵기 강에나초 체도 서그바 지시 초용네 시중기 뉴지 체로 기디 당기 카존 짐바타 지콘 짐바 시주 소와 규르주 규오 체기 뉴부탄 이슈 체로다나 타스 레기 장와 탐부른 진토바시 중국 계준 대비 지소를 누기 트럽 사베 난토 랍친기 차샤 용죽 치구나 녜바르토 당긴 구지르 띵고바시 중국 공전 당기 먹추 야토미니 중국 사바 주벌레 시도바타 중국 공전 당기 주준 치토미니 규르주 괴르 군디 당월레 시도친 중국 공전 당기 니르신 욕지 체르조위 계지게 난기 코리오나 당긴 구지 균용 치디 중국 계준 대비 지소를 누 진중 배송 채토미를 차츠나 더동 미름내 미르 파르기 공전 등미 무티도 칠렌 대구 이유 루주타 미만기 안주 당디니 딘진 네법토 샤유나 안주 톱단 덴비 첩시긴 구지토니 착도 렌웨비 첩시긴 겐지 착도 쿠르그바티시 생리게 땡디 중앙 룽진 인진 지급리군 표가 룽진기 롭종 튜즈 지비리즈나 구지시비 시지빙기 튜럽사비 중국 캐준 덴비 지소르 누기 공비 롭종 지둔시비 낭튼 뮤잠 타시기 샴라 무튜넨 디그 룽진 리군기 치리리 전 현타 칸남 세로나

ngon yin na lin ye zuo ya tu zai tian bi ne ji kim zang dang ji suo le ya na bu qi wei guo shi shu yin dian yang ji tu zai jie bi ne suo su ren yi ge lu xi min de dang le ya nu zai wo tian ni mei mei tuo rang ge kim zang dang ji suo le ya nu zai cha qin yu mi kang zhi xi tu zai le ya ying xiong ne tu qu xian wang ge gun ju tang qin lu na ge bie ya ha ge zhi nian du ru tong la qin ge ge cha ju na zuo yin ne bi yu 두텐바다 난이 사관이 주고 참시다 자신 둘의 인취베 미카지나 두제뉴의 칠 장기 김노로 뇌동 집에 김이 카도로 다 미시 김동기 양아웨 니주이나 토마탕 두텐바 카지기는 제 장기 김시 자도로 침베지 신규 구와탕 루와 다가는 시 촉좀 집어 타나 미세 따길 타 두제 원진낭 슈부 소기네 제 미남게 최소 대탄 타 지조 대자리는 너지 터진 수유 대딘 두제 팀이는 김장다 지조리는 너와 하장게 전부식지 이내 제 하나조 창라 등급 타마 팀김에베 고식 수비는 윤동 하나조 제 타마 팀겐게 창라 등급 타마 뒤에 있는 슈치와 팀김에베 루고야 너와 하장게 저탄 강인스 제 슈비는 제 타마다 창라니 투직도 최위는 타마기 투시야 교회 있는 제 첩치로 누구유 디니 도대난래지 예균나조 뒤유베 디리 카다 나와 미쁘 루유 다가내신 로아소기 집에 튜딩남지 왕제 칭수 풍소 팀의 대유 창니지 희숙 정신인데 풍소 팀의 튜딩남 슈에 누구 때문에 튜딩남지 루유낭 카참 주유베 타마기 투시 교회인지 섭취로 주의해라. 재산지 창라 통해 급수 있는지 타마 팀주민 동라. 디네지 사제 쇼장의 대네 사제 대미 최단 고르시 슈웨이나. 대야 진리지 사제 쇼장 토 세브르 괴베야 사제 민장네 사제 타 대비제 케주의 여와지 구유. 이니지 규제 대조로 루미 감면나 주제 루미기 토래야지 사제 난기 규제 타 미세 페누이나 외증규. 숨니 뒤제 장마음이야나 서수무비 뒤제 토네 사제 창고르타 인공 이지 문진 제구유 신이 퇴기 제외 뒤주다 뒤제 긴송 퇴윤 등에 있는 제 사제 소비 최시디 인지 문진 제구 아니지 사제 쇼장기 낭된 시안을 대네 유럽 제조리아 치든 도와 제구 제장지 사제 쇼장을 대제 사제 데미치단디는 개강지 무식지도 다디네지 무세기 비누 서버시 수비는 무제니지 군디 세기 리시 맞음도 마세 도둥지 체대야 스링 매상 시비 민년부 시장 불수이 바리 체들의 민대다식 도구던 강인스체 슈비는 체대 난래야지 미 윤금을 야구하고 신비 체외 주주 부숨 초보 유배리 오늘 체대 난래야 주주 가르당 가르 유스체 팀이는 대야지 무제레 갸인 난래야 디가라키 니슈쟁의 내 숨주 바라 뒤와 당 도둥 안지 수한타게 댄자 디즈소는 뒤제 토비요라 팀이 주주 가바탄 가보소야 뒤유베 제단지 유제기 비누이나 항상 오시래도 디네지 야셰 비누 서버시 무주 슈비는 에리 수릭 심주민의 심죽 제부 규제지 사고레야 야셰 팅 니네시 팅레레야 케 갸단 주점 세비는지 닝시 차 미딩으로 포게 팀의 포제디 야지지 실수 쉽게 좀 조건함 사고레레야 야셰 팅 나이엔 상견레야 팀니 디리 포제 뒤에 있는 거 봐라 딱든지 야샤 세비는 대지 닝기 샤넬이야 차 미팅 와 포게 팀내 포제티 용도 동투라 팀이지 팀내리 망부시 응원과 야두비요 대디 미수의 균된기 조의 공시 년발의 균도 당대 인리 두두르래야지 야샤 마체바라 싸움 야는지 둔다르르나 야샤 도감 추비는 지 기랑이야 팀내 포교야 응원과 두비도 팀내지 나조 야샤 피는 사라바티리도 내일행게 돌아야지 리미 처불스와디 근데 이미 걸어주베이나 태양한테는 제 제로 책동 굽지굽지 구해지글로리 계지 계란 말부터 공신 다조 냠지기 총팀 숨주 수십에 낭된 따라 댕기 제부규 장외기 내지 리미 처불기 자주에 되니 미생기 최소 겨벌 제외 제등 제정이기 차다 차수 다가는 신 청균기 주소 전부 강야 매부 걸어 물어내야 쓰기도 이니지 대단한 참지 천다식 양인발 차병견 대단 당제기 제시당 차기 주제 제시 디민지 수시당 처균소라야 실순내지 공세기 차긴카 제시로는 신의제 처구이기 자자난 슉초비 바래 디닝아난주지 리미 처구이스버디 근데 이미다 디 평윤고를
내지 고비 체제 수단기 루팅기 제대로 식수비는 대야 증가나주 고비 체계 민생에 야가나주 매도 체시 주진 체디나 디가르기 규다 지규 맞아 주규 까바타 까바 까바 일규직계다 인 저규소 무슨 소고 뒤유 무규 대다기 내지 미리기 계산하야 편바치고 육점 맞아 도둥지 미 내고 누구 도로 동에 누구 아침부 대유 모자의 뒤 추주나 미루고야지 체류 매바라 커섭도바라 지배인 가단이지 칼라소단을 야투유 개디지의 칼라소단 루둔 무중도 인하지 수주마고 토라주와 마제 세대 난규비의 재전 호비 무주인의 쇼주유 대띈 매도체 요구급 최바라 주규 매바탕 차기문의 뒤주 링부 무구를 제규 매바라 매차부당의 뒤둥나 무구를 인하 자국도 진짜 제비 이제 고비 채나 뒤비 수주 제다 미루고야 체류미에 봐라 그습 지도도 이제 냠세 참마의 세리 가시 지슈비나 대야 당부디지 비라타 아라 카르니 세리 동기민도 이니 제제 동비 이제 아라 니구 미루고 난게 심제 토르치네 루고야 느균 첨부 수비였다 이버디지 센슈타 보제 냠도 세주 지금도 김진이지 보제낭 뒤비에 서규르탕 센슈낭기 개니 핀주 체네지 서규르께 소식 차네 디징나 주류 주지 말라야 포도 당기 주지 말라야 쇼용 친구 수비다 디네지 숨부디 조마 주다 안야신예미 릭서원에 냠도 있는 지 서규민도 컨데리스의 수비는 지 조마 주 나라야 뒤비에 안타 야신예미 낭기 샤오선 애니 핀주 체네 미 류부난게 포아타 규모 침부솔아야 안내시 올라부도 제장지 제전소 내 포세토 이외 민남기 공세기 등장가 시바체디 즉 세리 공중도 있는지 냠서 적용민도 이내지 로는 충화라 루티기 롭스 직접 거시 시비이나 디양안안주 어느 충화 달아야 루티기 제대로 띵구하디 집안남 로칭외 균기 중부미급 롭젠기 낭둔당 저유밤 양제 삼무 군주 소라 편비 중동 년부티데 셰비나 제 로충부르 균네 셈미부 치도 뚜도당 양 정규기 티제 낭돈이야 토지 제보가 당 사르도 정진기 천자라 겸버유 양 보고 양바달이야 뚜도도 동아 제보가 낭돈 또 가서라 연지 거디외 배창대 전된도 소예 탑시제는 용도기의 조합인에 러젠넬로 로네도 법도바디 벤는 집을 충분해야 맨 크딕젠 진급 나르치 뚱바탕 나르치 제디에 디에비인 지 세디라 산도이기 아집은 능신시도 디는 안아주지 정지 뷰제 링이 득득식 슈베이나 뷰제 리그의 정지 시에 인베이나 지당 체베나 지세 낭세 인바다 카도이기 하장 용진 정지 낭도 닉소 더와네 통유미 뷰제 시엔베 정지 인베이나 제 정지 낭도 니루 댄신 카도이기 한탕구미 디네디 지고르 슈베이나지 뷰다기 정지시 인베이나 정지 낭네 팀은 늘시 대바시 튜튜버마세 더둥 팀디지 유진부르 뛰드비 다디 초야권의 슈베이나지 뷰다베 정지시 인베이나 추다 냠시 집에 급 슈르디싱 더둥 좋아이나 하장 늘시 대바하시유 정지당 추 냠시 집에 급리야 추 낭도 니루소 다와니 통기미 계시 정지당 추 냠시 집에 급리야 정지 슈르가와마세 도둥지 슈르차베 정지 더 가르담당 양의 주인낭도 니루통기 여비는 정지디 뷰제 선배다리도라 인생하나주 정지 뷰제 등이 득득시리 디니 근제시려야지 장도 세리스제 스기어스제 슈비는 디니 생하나주 장도 사자탕 도 정구 사진이니 대내 미지부시리도 장도 사자스러와 디니지 된자탕 미이태당라야 노바미바타 수주된배 세리려야 서탕 계지딩 대야 겐덴 사제시 표시유라 랑게기 장도 사진이 에에진데 통제견님 랑게급기 장도 사제기 총단이 입고름시 임바 당 비리딩는 님의 유라 담나 로마탄 신주유바

리레야 고스리 동된 조야오 튕조르기 개도 바로와 중요 디지 민남라야 장도 사제니 장신 해미바 경금 코리육상부 워게 된자다 박조미비 세리신바 덴베치 민남라야지 심대부 사조바다 코리육순교타 안바조 응고 자구베이나 세부르텐유 디넨 아라조제 코미로제 긍중도 유미니베 고식 수비나 디야지 로제니 균딘게 조야나 조구치베 민남라야 팬드침부 주임 Yuanjiang Kunmin Lokze Ningbu Kangjung Du Yugui Na Kuryu Ya Nui Yuan Qingbu Sui Yu Lokze Nangdu Ben Na Xin Ta Xian Ge Jiang Mong So Jigri Punjin Du Yube Gedi Kunmin Lokze Kenyi Ta Nyamdu Sao La Ben Na Longmen Nangi Jigri Gi Gu Teta Sikyu Na Kiamle Sao Gi Chulay Na Zogun So Tang Ti Gimbi Xingli Gengwe Ta Nyeri So La Ya Shu Gin Qingbu Teba Ma Se Miri Ki Teta Na Yina Nui Tsepjin Sui Yu 제장하나주 균딘게 조회 나라야지 코미 로제 대다 긍중도 유규도 디니 장도 제주기 당준 시슈비나 장도 제주디 춘중이라 바조 진용도 당유 장도게 조화타 우리 순경 제주비에 뭐부터 미쳐봐 당 양결아 대주 제바 팅가라 대주 제바 리기네 두냐르 제바 레고랑아 갸르키 제바 갱우기 릭 순경 제바 장우 유군냠도 천해제 자굴 장도 제주 뒤에는지 민남계 천혜계 고국 공토가 맞세 더둥이는지 그리고 성경 제외 고구야 공토기유 아주 제주 지등 제리니 장도 제주도 제고받디 장도기 김제 때문에 장도기 사전요와 더는지 리기 소자기 샤미소 등 런중 규제 따위 견제 견바 무주매비 루이 뉴네 그러와 지주 랑골라 되바타 양은제 단계리 쉼부소 타르베치와 경우 고르기 중규 따고르 치와소 타르베치구 Tēnī jēng ānā tū jāngdō nzēzhū chidāng tā, jāngdō dzēzhū kī nāngdō yī nā tīndē rītū. Tēnī jī gyūndī tūpchē lā yā mē nā māng chāpā sītab shī shūbī nā, tāngbō jī cā māng chāpā sītab, tāng gu wē gāb lā yā cā yaw yā māng chā chē jī chūlū gu yī nā mī chī gu yī nā jī dū sīng bē shō gō sūy bā dō dō jīk tā nā lū gām, yā nā jī sēn shū dō gu jī lū gā nā jī jī jē bārā kā sā rī kī tūm jī lū gu yī nā jī cā dāk tā rī mā sū tū. Gyū chāpā sītab shī shūbī nā jī. 세행의 외급을 야 출루야 망하고 있는 제 동궁직 십십 수에대 세나루고 있는 규제 마동도 이내 제 카차자고 세행의급 세벨룩 치타비 있는 제 세나 공허직 룩디 냠도 응급이 있는 제 카차제 마동도 이내 제 식지 망하고 세덥 수비 있는 제 타나 식지 망하고 수 있는 제 무제 독점 메자 첨부 당제 타나루고 있는 식지 망하고 정신 기는 제 용도 동도도 Tene lingye zo yaa ji chalui pinyin salwa shikshu bina ji chalui tubu. Che karu taan chushib nyamdu siyini tubu suyo di guyo ji karpun mechak be to kala yinan shimbi yu. Ke di chengduk so na chua tile shi paa chaadu. Tene jik chalui bira. Bira tunga bira na cha changu bira gi sumja jik luna chua hajan gi shimbu chaadu taan. Chalui cha she taan. Tiyan ji cha she taan dirgab di na chalui sangri gi dumne lupam yang na 자세탕 드립에 제려야 차루 거르고퍼 체크담 타나 루크이나 탕게 좋아이나 심도 저도도 디네징나주 김제기 핸드세드 돌드식슈비나지 티심기 이지 핸드세드 김자나 핸드초에 김제 유지 티심 이지 김제 나샤나 핸드세드 바탕 디네징나주 솔레 지 핸드세드 태양제 김제 남 제 솔로 운도고 카시지 샤비나 김제기 핸드이나 세도도 Tene je doigu mungju tsueba zangse chetab shishuwe na je. Mungju tsuebe doigu chugab zaza gyaja nga chu na lune chu zu jik bang je puburu tangwe je la ya chu zangme chubi na zangwa ta dhuwa tang. Daane si je gaya jenpa dumne xip xip suye je mungji yue suye to puruwa tang teje chu zangme chubi ne mungji ta dhuwa. Tadu na je ngana zuwa sa je su teje menju dorje na lukdi mungji yue sara dorbi na tokzam song je chu zangwa chu na mungji ta dhuwa. Tēnēn xīn jī cērīk dōnggwā yī nōngyū sāngrē nā lōngnē zirdī kuwa tōn jī mūjī yūbē dōgō lī yā pūr tēnē jī chū tsāngmē chūbī nē mūjī tā tūk tūl. Sāngrē rōg līng jī tēng jī zhōngyā lōngdī nian jī jī kīb lī gōng jī bēgē lōngdī nī zā nā gui jī xūbē chūdien dā tētān xībē jī rī lī zēn xū sīmbā yīn lēng jī xūdien jāw.

中央龙津人民经济协力工业，覆盖龙津市。俺做的林业类型参谋宣传，田间的俺做类型三百来土鸡鸡学，田间的生意模特俺做类型先举着话语，生意的类型规制卡详细。天涯出自主播内对不怕，几个给几句建议给四团类型动用它，出自东北内解不怕，生育类型动用，出自东北内过别怕。 미리 양예 시비 직제 레젠 동요. 추즈 구분의 주바 파라. 감계 추억듀 레젠 동요. 추즈 주분의 중립이 파라. 암계 추억듀 레젠 소 동요. 추즈 중립의 쪽송비 파라. 생규르 레젠 동요. 추즈 쪽송내 주십이 파라. 미리 양예 시비 직제 레젠 동요. 추즈 주십내 주영업이 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젠 동요. 추즈 쥐앙안의 주주비바라 기급기 지주 기이기 시드윈 레젠 동요 추즈 주주번의 주둔비바라 선규르 레젠 슈요 추즈 주둔의 주업예비바라 미리 양예시비 직제 레젠 동요 추즈 주업예의 주르구비바라 롭종기 투츠지비 레젠 동요 추즈 주르구의 니슈비바라 감계 추억듀 레젠 동요 추즈 니슈네 니슈 쩡이비 파라 암게 추억듀 레젠 소동교 추즈 니슈 쩡이네 니슈 짜송비 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젠 동교이비 헨게네 테다 센시는 규즈와유 헨게 심자난고

三个人不错，真系的。他的给他那三个出版的中央龙庭人庭企业员工，票给龙庭行。给他那安全的人三百来突击些学。我那安全天天给那人看给我的数据。天下就算出不来东北跑了，第一个给解决给一个四段那人动脚他。就算东北那解不跑了。 미리양년시비직제레젠동요추주구분의주부파라감개초규레젠동요추주주부내종이비파라암개초규레젠소동요추주종이내조송비파라선규레젠동요추주조송내주피비파라미리양년시비직제레젠동요추주주피내주앙비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레젠동요 추주주앙의주주비파라 기급기 지주기이기 시투레젠동요 추주주주부네 주업듄비파라 선규레젠쇼요 추주주업듄의 주업계비파라 미리 양예시비 직제레젠동요 추주주업계의 주업구비파라 롭종기 투주집이 레젠동요 추주주업구의 니슈비파라 감계 초규레젠동요 就算你说那你说真你别怕了，俺们给秋对了咱说东西。就算你说真你呢，你说早送别怕了，天灵给临时说，天地了咱东西一边，看见那天的三线能聚热话语。

0: 탑조 당부제네 용외 개용 산에 가기 내지보다 망초기 퇴지도 초진기 차기에 남들라 세시나유 외동 초배 중재 타다 토배 자와니 중국 공된 당기 사싱 덴베 고지라 라레 유바 창매 응수 용조 토비유 지주 극숨 초배 지접소 교바 쉔바 고핑키 지접수 지 시진핑기 송시에 개진리 로제 땅친부 준둔 강인배 강자태 세둔 띵습 나왔다. 안주 동매섬둔 남양 균균다. 퇴내라디네 계급라 친년제와 뇌공라디네 계급 돕시를 동교로 규자 탭충. 안주 시진핑기 등주 공부 니지도 체주 균균 세대 중앙기래기 유민 땅인받다. 계급지 퇴도 겐지주배 첩세기 정시 토도 바르숨도 롤라 댐부롱니에대 댕게니기 탁주릉신기 퇴닝라 고바 띵습 렘받다. 송경이 타지도 토바치고 지접수지 시진핑기 송시의 개진기 공둔태 초용내 증명진비에 레저가 주의다 두렵사르베 계급 진부 직지의 개진 죽진 체비 뉴룹구 휴수 교로바치고의 시송유 계급 로그자 浙江 慈溪총기래 록둔공세 협수디내기 디구지 징리 前海军기 지접수지 시진핑기 송시의 개진라 년배지 응랑라 규자 침부태바다 심슈우자 체루친송 중국 공대당기 사신 댐베 고지보 안조르 시내 남살라보도 규바더비 균도 럽더림바 총유 리주개베 치 토는 록자 망보다 두장 치동 망보 제베 록딥 차와 망보 준신유 안조르 시진핑기 등조 공배 니지보 균두가 시림도 자와 초바다 만조르 십슈 띵습 그룹대 자주 응유나 되네 당윤기 겐지 라린 따르바다 로제 두슈 리기수 비교 인시 송유 중국 신례 응유강 중진 우롱 仙女山 인라 응유강기 당지부 수지 후小康기 지접 수지 송시니 시경 인와다 공둔 띵서베 안조르 둔규기 갑조 세둔제유 시림도 자와 초베 응유제 레둔바시 인베 응유네 럽진기 뒤럽디 응유수 규바다 갸다르기 자샤 러부치 나슈버니 아랑기 시지다 겐지인 ngay loden gyu minga tangi kala nyambata, tangi jiye su changde, yi jiye dendu tongwata, mutu bedab chede, byuli ki ngu zay shibshur dene, yumitsu tungi kongbeda, baba chukyu la rogram chakyu yinshi songyu. Jigab shuji Xi Jinping ki songshia kejin nang, Zhongku kongde tangi gyunje mebara, uedong bawe cheji, samijabara dwe tupe, togda parasum chukki, pyujungki kyeshi, sedun dingsab nangwata, tang yongla, nipadu chee gyuba nga yilangja, sāshuè tì tuè nàn yu. Jijab shuji Xi Jinping gi ngàn zuè tuèng yu sarabà tà sung zhì chè dì dàng gi pù zhùng kì xì gùn jì mì bà rà tà bì dàng dì dàng gi ngù bù dà kà dò chù wà jì nà mì yà mì gyù bà dà tò dà pàr sùng dù sà tuè gi nù bà dà kùng bù zhì xù tàp zhèng gi nù bà jì qìn bù dèng bà chè gù. Zhùng yàng tò dàm kì lè dà zhùng yàng tò dàm ngù zè kì lè gi gà jì lè jì bà dà lè su bà cù. Jijab shuji ngàk zhù yì là dèng bù rù ngì bà dà rāngyū jī gēnyū ngī nē lā shīgān sū dē zhūngkū nāmbē tīngrab jēn zhūk zhūn lā gui dē dōng bē gyānglam sārbē tō ngū rūp bē dēb chē dē tūrab dā mīmāng lā ngō nōng mē gui bē chē jī sārbā sāmi jē bā dē gui shī sūng yū zhūngkū zhū rī chō bē cū jū dī dāng shīm jū kāng gēngyū lāk zē dē nē kī zhū rī wāng xiao yēn kī jī jab shū jī Xi Jinping kī chē jī qīng bū chō bā rā phūk sām lā dēng gui bā dā chā shā gyā jī dōng bā rā bē zhūn lā dēng gui shī dē nā yū chēn zē lē dūmbā shīk yīn bē ngū nē ngā zhū dāng zhū gyōng dā chēn shīp nyam zhī tīng sīp chē bē shī zē lāng zhā tēm zhī nyam bū chē dē Xi Jinping kī dāng zhū gōng bā lāk dār tūng gyō chē bā dā yāng dā bē sī gyōng chē zhē dā wā zhūk bā dā lāng lēn dār wā gā zhē dī bē lāk zhē gāg zhū chū dāng yōng kī dōng lēn bē sāng nū bā dūm bē jē chē dē chōk bē nē chī nē sām lō chō jīk dō dōng wā dā dūp shū chō jīk dō jī dē chēn zhē sā dū lā dī nē māng zhū rō ngē sū pēng bā dūng gyō shī sōng yō 계급 규제 조배 둔치계기 록동 능수 추구로 조배 조자 연린 외이 롱아전기 착구 중업에 고족서 서바를 랑토 퇴내 수바식 인배 응은에 내 지접수지 송시의 개진기 공둔 롭종달라 따라 띵섭 체조인 부재도배 공비기 랭게 앙탐보로 탐보로 미과다 겐지 조보다 랭겐 조보로 미과 초바달라 당제대 라제기간에 티베망와 모두 계세 두바체대 계급 진비 망도 댐부 족지 퇴내 수배 돕쇼 용조 리기 수비주 인시 송유 중국 치동 낭쟁유가 간수 행진 연락 유관기 당지부 송배 수지 량등기 四句人心及牛仔立功及习近平党员习近平党员呢，我让给几节书记习近平给松懈给经济工作的认真列队，也不周边做得没被归属所救的。牛仔学习托票被人心的，得的人心三米节不拉七路当的牛仔团工的，七九牛总给起来穷者的，七穷者，空白桌心被参加杀队起来，江道空白所缺工所，人民党的四句人心及牛仔学习，特别的浪啊，牛仔编剧呢立把七句引些送予。 中国总政治局那边华能十道湾宁都罗岗区宁都人民出了价格杨永斌去。直接书记以新秀店铺的木头被得拆的泥巴都没得给来往集团做不走去了木头贵的东哥新年端那有。安全团员人员能聚集南极人民军旗舰几个的女工怎么的陆续的猛些这个总政书记开工作你们来同时军军前辈安全培训了再提
1: 一个块的迷茫特别忙完呀，偏不准确是吧？有接送员。
0: 中国都能在有所来广州来的才有公司等位的书记韩卫国一。直接书记习近平给陆军的跟着苦了配合的，特别级人员托的派出所同真去各县连队党员。退了三百六百的，女军定价的，他年纪没在级特别郎家的西的，按照习近平的动作公布，全用的六种的拉达的解决的。
2: 直接书记习近平给囤积松懈开进的工团，六种的拉达的定时解决的，松地同时切的，拖的派出所，通梅森段的连接，落了电波龙也不得，杀掉了各地东区大众，特别是丁秀军军界切的，女工及多波罗人业及拉都唐波罗增加人些送药。这个来困难比为难处，到我准备采购人家切除，也是直接款给总理李强去，毕竟图。 中国的集团参政那会儿批评，南美毕业总统恩戴特瓦坦接着那回事。李强去，南美毕业呢？阿弗里格领土区别中国若得开心些些。前九年，主席习近平去总统钦点嘛坦见面那天，也和尼泊尔瓦坦两面俺会定十多东区的特区去参观三百多就是。中国小区南美毕业初当领土，随军在初特别多瓦坦，平均价格都点不起吧。 牛从塘、孟西组军、德勒、冷农、美秋人的所提供的两类定时主动往前切的，那边两边俺们也不特别清楚。去年被两届解错所，这些我团结了老来了兄弟们，却看起全我们从王金路拉达的车就是固定动画塘，可能是一部全国全部系团结后代切过些数据。恩戴特怀疑。 南美毕业初期，中国企业在丢了最受打击的数据谈，中国初谈变出了牛从谈、新列、德列、蒙西组军所提供数，两面切盘。明确人家给别的定时的动画，全网绕来了兄弟家国界切的南美毕业谈，中国全用特区两面绕的直播的，充满体外网网特区的国际动区，日过七星月七送去。吴正龙接着拿数据。
1: 这个内部呢，别问你出。
0: 抗日的元帅曹锦及仓总出作听你不听，在国人的记录毕竟图工作参与。中国中央七十九届军委，也是直接抗日总理兄弟丁学祥出作了相关马赛，松下江南员。丁学祥去，退了三百参加下下了陆军人心及重建托把的陆军人心及普救重围，早晚呢，陆军习近平给苏西南委，党中央给乔丹立志那瓦的，习近平给退了三百。 中国解决点被几座人路工被村里的村民组织来全国响应。按照提出呢，点给你的特区人心及团结了，可把定时不连把的，都是些切入动画，萝卜皮点的动画，松江你拖不接切套，党中央给参加下下台南委各级卡团结切入同镇立把的切的，就在托办参加人数让倍了，各地脚步动各些送友。丁学祥去。
1: 蒙西新州了，雄龙集团参加阶级突进作用的蒙西电动党的开启杀队人心的，杂乱人心的存在重建，军队啊，突破切割。借用的蓝水沙巴的电梯，就在突破存在人数上倍了，跟上七八的，卡确不西，特区持续军权切的，各在地外拉塞的各多的目的也不加固。两者空白了电呢，存在杀队的损失的归属切入动画的。 参赛杀队的扩展的团练规格，这段不断突破前的，落实的参赛的西点面的空白了，细节都规定当归。面对人员的参赛新旧了，内部紧密的，参赛八段破旧了，七段前的。
0: ཚན རེ ཤེ དོ དང

0: 귤쿠 나와르 냠바
1: 양쯔 추체 퇴바
0: 셰지 일르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퓨미 케쮸 뎨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생클링게 궁금사 나나서 응어균시 미리 양년 시비에 제리세나 전송청서 나니 팅디리젠키 적용버 개취히 티린 쿠미 모티티 랭게처 사투 표시 녀물 시비에 낭시 나바티 부규타 랭게처 년집 유왕 쪽비에 송제카 쪽송 제리시히 티린 월 야기랑 야 제리시비에 송제 당부티 민두 상부 시비티히 제바 댐바 겐젠라기 잠제지르샤 제디나리아 레메 상표 제디르 냠스 냠통 지피 连着月片